0: 나의 이름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교회의 이름, 우리 서림교회의 이름은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선행들은 서림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잊혀져도 교회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아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새 힘 얻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교사님들을 마구마구 후원하고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콩고에도 작년에 우리 서림교회가 1,000,000원을 보내드려서 우물이 좋게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제가 콩고 갔을 때에도 또 1,500만 원을 또 만들어갖고 콩고에 이렇게 후원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낸 사랑이 선교지에 작지만 힘과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서림교회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서림교회 때문에 콩고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서림교회 때문에 프랑스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서림교회의 정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DNA와 비슷한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드로아 공동체였죠. 드로아에 있었던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림교회는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림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배여야 됩니다. 본문 7절로 8절 읽어볼까요?
1: 배웠더니 아무리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도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누가 보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0: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제 바울은요, 내일이면 드로아,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드로아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면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뗍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할 만큼 바울의 일정이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는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를 위해 모였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떡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먹으려고.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생명이 너무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서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절박하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나오는 곳, 그곳이 바로 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위해 모였다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당시 문화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죠. 빨간 날입니다. 오늘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 안 해요. 우리는 일 안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쓰여진 로마 시대, 이 시대만 해도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주일날도 평일하고

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되게 일을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성찬이 있는 날, 이날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 질려까지 수고롭게 일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어 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으로 가서 쉬십시오 라고 하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들어와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임방이 얼마나 깜깜했으면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 등불을 켜지 않고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밤이 어두웠다,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몸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또 배는 또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배고픈 몸과 육체적으로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교회 간 이유는 배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의무감이 아니라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예수님 먹지 않으면, 내가 성찬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죽어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서 교회 나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서림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좋은 식당에서 또 밥 드실 거고, 또 임동예배당 정말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일들 다 해도 누구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여기 왔다 간 거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 하나만큼은 세상 어디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도, 교회에 차 한 잔 마실 곳이 없어도, 교회에서 쉴 만한 곳 하나 없어도 예수님 만나고 나는 돌아갔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오늘 꼭 예수님 만나세요.
1: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세요.
0: 네. 두 번째, 우리 서림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 생명의 공동체.
0: 본문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2: 유두보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0: 아멘. 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 모여있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생깁니다. 깜깜한 밤중에,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온몸이 땀에 쩔어 있었겠죠.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지친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바울이 눈치도 없어가지고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졸리울까요? 안 졸리울까요? 당연한 겁니다. 조는 게 당연한 거죠. 안 조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졸아요. 졸던 이 청년 유두고가 하필이면 창터에 걸터앉아 있다가 창에 뚝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 현장을 의사였던 누가가 바라보고 9절 말씀에 기록해요. 그는 죽은 자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의사가 선언하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0: 환자가 죽었다 살아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죽었다라고 말해도 죽은 거 아닙니다. 아내가 아무리 내 남편 죽었다라고 말해도 안 죽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이 유두고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은혜가 충만해야 할 그런 예배의 자리에 이제는 뭐가 덮은 겁니까? 죽음의 공포가 덮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유두고와 같은 상황은 아마 없겠죠. 2층에 걸터 앉았다가 뚝 떨어져서 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유두고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쨌든 내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 은혜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힘겹게 일하다가 오늘 주일 교회에 나온 분들 계십니다.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들 때문에 버거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다 유두고와 같은 마음들인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너 이제 끝났어, 실패자야, 너 이제 죽은 자야 라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다른 모습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지게 되자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곳에 바울은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안고.
0: 아멘.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았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3층, 4층 건물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피가 흘렀겠습니까? 안 흘렀겠습니까? 피가 흘렀을지도 몰라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시체 위에 바울이 그를 덮어버리고 두 팔로 시신을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괴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의 맥락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민수기 19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요. 더러워진다라는,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율법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제 바울은 이 사건 뒤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유두고를 만지게 되면 나는 내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일 당장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두고를 안 만지는 게 더 합리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죽어버린 몸뚱아리, 그 죽음 위에 자신을 덮어버렸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율법의 시대,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산자가 죽은 자를 만지면 죽은 자의 힘이 셉니까? 산자의 힘이 셉니까? 죽은 자의 힘이 더 셌던 거예요.

0: 환자에게 흘러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만지게 되었을 때 죽은 소녀 안에 있었던 죽음의 힘이 예수님께로 흘러들어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죽은 소녀에게 흘러가서 죽은 소녀를 살려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자를 정하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표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물들여버리는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물들였길래 죽음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죽은 자 위에 엎드리는 장면은 바로 이것을 상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가지고 악취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우리를 향해 하늘의 저 영광을 버리고 이 땅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게 되자 그 죽음의 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두고 안으로 흘러들어가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죽음의 신이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성찬의 의미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람들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떠들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떠들지 마십시오. 떠들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바로 이런 놀라운 선언의 장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성도님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땅이 오늘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까? 세상살이로 인해 지치고 넘어있는 성도들, 이 땅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서림교회로 와서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을 부여잡고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1: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림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0: 네, 위로의 공동체.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0: 아멘. 자, 죽었던 유두고가 유두고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자 그가 살아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와, 놀랍다. 와! 와! 와! 이것밖에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와! 그리고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와, 이제 나가갖고 사람들한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어. 야, 여기로 와봐. 와, 여기로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환희와 열광이 그곳에 가득했었을 것 같은데 이 유두고 공동체, 이 드로아 공동체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한 청년이 살아나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뭐를 했습니까? 떡을 떼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0: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기적 사건이 일어났으면 좀 나가서 자랑도 좀 해야 되잖아요. 봐. 야, 우리 교회 오면 죽었다가도 살아나. 야, 질병 고치는 거 그거 껌이야. 야. 야, 오기만 해. 우리 교회 오면 대박 터져. 자랑 막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기적은 사람을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만들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요, 기억력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치매가 오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다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때가 되면 잊혀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뜨거운 은혜를 받더라도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일상의 현실로 가야 됩니다. 아픈 자녀들을 또 만나야 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또 만나야 되고 직장에 가서 보기 싫은 상사를 또 만나야 되고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또 우리는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이 나에게 힘을 미치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흥분이 아니라 변함없이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위로자가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예수님을 또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을 경험한 뒤에 기적을 자랑하러 나간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다시 또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 돌아왔고 성찬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에 흥분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속상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디더라도 기다려주고 밥 한 끼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기적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적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 옆에 끝까지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1: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0: 그렇죠. 위로를 받았다. 위로, 위로. 이 단어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살아갈 힘을 다시 얻었다. 뭐라고요?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이제는 끝이야. 자녀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면 아, 그래, 힘내보자. 그래,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래,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원 집사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금식했다라고 하니까 어딘가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힘을 내보자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프랑스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친 마음으로 우리 서림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마술과 같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마술과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마음을 그냥 무작정 따뜻하게 끌어안아주고 나도 다 경험했어. 괜찮아. 나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해주는 따뜻한 목사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목사님이 계신 우리 서림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서림교회를 주님의 도구 삼아 부어주셨던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한 선교사님의 힘을 살려주시고

0: 평생 선교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제가 성도님을 위로하겠습니다.
1: 제가 성도님을 위로하겠습니다.
0: 우리 서림교회 바로 이런 위로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에 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에 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에 7721번, 010-6640에 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에

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본문으로 나의 사랑 주께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이제 남아공에 지난 세기 아주 위대한 목회자이자 이제 신학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남아공의 앤드류 머레이입니다. 그분이 수많은 그런 저작들을 남겼는데 바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다.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 우주만물 모든 소유를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어이가 없기에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어떠한 헌신과 예물을 드릴 것인가? 이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사전적으로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소유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헌신과 예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예물을 드려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다. 이 책에 다소 어렵지만 그렇다면 그 최고의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나누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제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제 박해를 당하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죠.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라, 풀어줘라 하니까 그들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매, 어장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아, 이 사람들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모세야, 다 데리고 나가라. 하이래가지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렇죠.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백성이란 걸 알고 동네 사람들이 그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이 소유했던 금은 보석을 다 줍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여호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금은 부치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다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치유를, 이런 구원을 입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내가 아무 데서나 너희를 만날 수 없으니 성막을 지으면 좋겠다 하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이 성막인데 긴 장경이 100규빗이니까 한 45m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50m 정도. 그리고 짧은 길이가 50규빗이니까 한 20몇 미터 정도. 아주 짧습니다. 20한 3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성막인데 그 안에 이제 한편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정사각형인데 별로 크지가 않아요. 가로 세로 4.56m니까 담임 목사님 이제 이 목양실 정도 됩니다. 작은 방 한 칸 되죠. 이런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소와 기물들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이제 이 자원이 들어가냐면 금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1톤 1000kg 정도의 금이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한 2천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 1kg당 한 200만 원쯤 그러지 되겠죠. 은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3,420kg이 들어가고 노시도 들어갑니다. 노시라 함은 이 청

홍동인데 구리 더하기 주석 합금이죠. 이것이 2,400kg이 들어가고 그 위에 좋은 옷감이나 실 같은 거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깨와 흉패에 이 먹일 보석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얻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와 같은 헌신을 누가 했는지를 하나님이 기록을 해요, 안 해요? 기록을 별로 안 해요. 아무개가 이거 했지, 누가 이거 했지 이런 것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금은 보석보다 어찌 보면 더 하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것을 내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다.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들이 쓰는 거울로 물두멍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인데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고 이 물두멍을 만들 이게 뭐로 돼 있어요? 노스로 돼 있어요. 이 노스를 만들 때 사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손거울 이 노스로 된 손거울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거울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으로 이 여인들의 이 노트거울을 받으신 거예요. 1톤이나 되는 이 금보다도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12가지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물로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의 제자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들의 그 노트거울을 기록을 하면 좋겠다. 왜 그것이 최고의 이 선물이 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성막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과 성막은 다소 다른데 성막은 모세의 형 그리고 조카들인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성막 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굴 만나주셨어요?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주시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부에 있지만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아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 그렇죠. 허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텐트 같은 데서 이 모세를 만나주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가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먼지가 많잖아요. 위생시설도 없으니까 모세도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손과 발에 먼지가 많습니다. 오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야 우리 어느 은행에 돈이 들어온다더라 우리 한탕 하자. 그럼 한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답하는 걸 보니 좀 돈이 궁하신가 봅니다만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손을 어떻게 했다? 손을 씻었다는 거는 그냥 손을 깨끗이 다이알 비누로 씻었다는 거예요.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손을 씻었다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물이 히브리어로는 마임이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 3절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면 이 물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싹 씻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혹시 내가 어기지 않았는가. 비록 최고의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한 일을 하진 않았는가. 이 마임, 이 물이라는 건 두 번째 뭔 뜻이냐면은 요한복음 4장 10에서 14절까지 보면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도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가 씻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씻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손 씻었어. 모세가 손을 싹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사막에는 물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시대는 얼마나 물이 없었겠어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야이는 모세야 물이 없어서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먹을 물도 없는데 모세가 손을 씻으려고 하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 회막문에서 일하던 그 여인들이
모세가 손을

잘 씻고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저분을 내가 도와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세숫대야 같은 걸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면 좋겠다. 모세 너는 이런 성막도 필요 없고 나랑 직접 만나니까 대제사장 이하 제사장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다 하고 나서 물두멍을 큰 세숫대에다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다고 하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모세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사장들은 허투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불 갖고 들어갔다가 다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변할 것이요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래야 할 것이다. 여인들이 그러죠. 모세에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왜 최고의 헌신이냐면 헨리 솔타우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거울 보고 왔습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거울 다 보고 오죠.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봅니다. 여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려면 거울을 뺏어버리라. 이런 또 격언도 있어요. 화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울이 필요하죠. 화장 없이 이걸 루즈를 바르면 막 입이 비쭉비쭉 오고 삐에로 같이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솔타우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 회막 문에서 일하던 그 레위인 여성들,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얼굴에다가 잘 바르고 이렇게 입술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초두에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의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인 거예요. 아주 큰 예물들 헌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그잖아요. 여인들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나왔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보니까 이제 막 회막문에 그 여성들이 집에서 남편하고 한바탕 뭐 두고 와요? 한바탕 싸우고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오니까 남편하고 그렇게 사나운 말을 하고 새끼들하고 갈등을 하고 같은 집파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관계에 이런 아픔들이 있고 사과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탐욕을 부리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하고 옷을 입었다 한들 거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한들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의 거울 앞에 서니까 이런 거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아무리 유창한 기도의 그런 어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더라도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면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 그래서 아, 나 이런 거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거 딱 하나 이 거울인데 다 녹여서 버리겠다. 그 여인들은요 거울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룩함이고 그 여인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막 밖에서 그런 잡일을 할 때 문이 살짝 열릴 때마다 뭐가 보여요? 물두멍이 보이죠. 하나님 제가 갖고 있던 최고의 그런 소유 물두멍 그것이 물두멍이 됐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의 전 가까이 섬길 때에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누구의 거룩함이어요? 그 여인들의 이 거울로 녹여진 이 세수대야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때, 여러분 손만 씻겠어요? 손 씻을 때 그 물두멍에 물 위에 누가 비춰져요? 자기 모습이 비춰지죠. 물두멍을 만들었던 그 재료를 헌납한 그 여인들의 그 소유,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죠. 아,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서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예배를 집내서 해야 되겠는가? 저 여인들은 참 이렇게 자기가 가진 최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눈물과 이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이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회막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청소하는 일도 했지만, 어떤 이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들은 영적인 전사들이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서 수종드는 이라는 단어가 동사의 원형이 차바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차바. 이것은 좀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차바이고, 여인들이라는 단어도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차바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반복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성소에서 섬기다라는 표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아바드.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샤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특별히 이들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뭐 족장도 아닌데 이들을 차바라고 쓰는, 이 차바가 무슨 뜻이냐? 전쟁하다, 공격하다. 발음이 똑같지만 이 명사형은 전사,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인들이 이 성막 밖에서 주로 뭘 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막 남편하고 싸우고 막 너고 나고 간판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져요? 내 마음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배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칼을 던지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승리하고 회복되는 거고 귀를 닫으면 영혼이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집내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집내를 하다가 잘못하면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집내할 때 이 성막 밖에서 뭘 해요? 회막문 근처에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오늘 집내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죠. 여러분 그와 같은 온전한 헌신, 여러분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 자신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집내하는 그 이제 목사님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한 이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준비하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차바되었던 그 수종드는 여인들처럼 때로는 금식하며 애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지 몰라요.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여자들은 교회 잘 안 나오는데 남자들의 교회를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참 큰 특징이기도 해요. 남편들이 먼저 나와서 아내를 졸르고, 잘 믿어봅시다. 여자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 욕심이 많아요? 주로 그잖아요. 남자들은 순수하니까,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큰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앞에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에요? 따라서 눈물병.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오늘 제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병을 하나 논하드립니다. 그럼 거기다가 다음 주일까지 눈물을 좀 담아오세요. 눈물, 목사님 저는요 하도 험한 세상 살아서 피도 눈물도 안 납니다. 그럼 제가 바늘로 한번 콕 찔러드립니다. 눈물나게. 이건 조크입니다마는 눈물을 담아오는 거예요.

대해서 그 기도의 애곡함이 주님 온 회중을 거룩하게 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거라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무디 목사님이 1872년에 영국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 해도 별로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전도가 돼요. 할렐루야. 막 사람마다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아멘 믿겠습니다. 술 먹다가도 예수 믿어야지. 막 술병을 집어던지고 그래요. 여러분이 술병을 집어던지는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 담배 피다가도 그냥 탁 끊어버리고 어떤 성도는 앞으로 끊겠습니다. 근데 담배를 또 피워요. 왜 피워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안 피는데 옆으로 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옆으로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400명이 확 올라와서 막 애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요. 아, 이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 그랬더니 비결은 딱 하나인데 마리안 아들라르드,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그 여인이 선천적 장애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하나님, 저는 뭘로 헌신할까요? 뭐로 차바가 될까요? 뭐로 영적인 전사가 될까요? 너는 기도를 해라. 내가 너를 정말 뜨겁게 만나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배는 못 드려도 그 침대에 드러나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 무디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저는 비록 그 집회 예배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숫자를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열흘 동안,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8세기, 19세기를 걸쳐 이제 미국에 아주 위대한 부흥 강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적게는 25만 명에서 50만 명인데 그분이 쓴 글을 보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분이 원래 변호사를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그만두고 이제 목회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말 안 해도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얼마나 막 두려움이 임하고 지옥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는 잘 아는데 대니얼 넷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니얼 넷이라는 분 여러분 못 들어봤죠?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니얼 넷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48살쯤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는 내가 귀 쓰는 종이니까 네가 특별하게 우리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좋겠다. 네가 1등으로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음성에 이제 순응을 해요.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부흥집회를 간다고 하면은 그분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먼저 가요. 그 도시에 이제 방을 호텔방이나 이 여관방 민박집을 잡아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 헌신된 사람들 몇 명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한 3박 4일 정도 금식도 해요. 찰스 피니가 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이제 이 부흥회를 하다가 피니가 이제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와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민박집 주인인데 혹시 넷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랬더니 아, 잘 알, 알다마다요. 그랬더니 한번 와서 보세요. 너무 이상해요.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요? 3일 동안 밥을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남자 3명, 4명이서 문 하도 신기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정신이 안 나갔어요. 얼마나 애고하고 우는지 이 사람도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전혀 안 이상합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은 아예 집회도 가지도 않고 한 달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는데 피니 목사님 와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끝날 때까지 간절하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25만 명에서 50만 명의 전도가 되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 영적인 또 전쟁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0: 하루는 깡패 이 다섯 명이 동네 깡패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피니 목사님을 막 박해를 하는데 내일 집으로 안 가면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해요. 막 지금으로 보면 막 용문신이 있고 막 머리를 깍두기까지 깎았는데 막 금방 때릴 것 같고 막 그 피니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전화도 하지만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내쉬하게 말을 했어요. 내쉬님. 내가 아주 위험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쉬가 막,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쉬가 기도라고 딱 마음이 정해지니까 깡패들을 만나러 가요.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봐 젊은이들, 나를 마음대로 한번 해보게나. 하나님이 일주일 내에 자네들을 회개하게 하시든지, 자네들을 지옥에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당신들의 그 협박을 해산할 걸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러다가 큰일 나죠. 그리고 다 골방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 깡패 두목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피니 목사님이 찾아와요.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전날 밤 지옥에 갔다 옵니다. 내 그 주님을 영접하겠나이다. 일주일 내에 깡패에 모두가 전도되는 역사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분 이 대니엘 내쉬가 이제 소천하고 나서 그분 이제 무덤이 캐나다에 있는 아주 그 이 작은 도시 길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 내쉬 기도의 용사 차발한 뜻이죠. 피니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이 내쉬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니가 더 이상 전도를 못해요. 날개가 꺾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교구 저처럼 담임 목사가 돼서 조용조용 목회하다가 소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참된 헌신은 참된 기도에 두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무엇이다? 여러분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혹은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님에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비춰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것이 있는가 비추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이 그러죠 모세가 아론이 혹시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안위를 지켜주시도록 예배를 집례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물은요 사랑의 원작 폭탄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헌신만 할 수 있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늘 회막문 앞에서 헌신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는 주님을 섬길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과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책 안에 기록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국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오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에 7721번, 010-6640에 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 그리고 6.25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6월은 낮의 길이가 제일 긴 하지가 들어있어서 빛의 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빛의 계절. 우리도 주님의 빛을 널리 비추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찬양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테너 이다니엘과 국립합창단이 노래하고요. 이어서 이 작은 나의 빛, 샬롬 노래 선교단이 부릅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이지요? 두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성경 퀴즈로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정답은 22절, 23절입니다. 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4103님,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정답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5480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4914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극동방송을 잘 듣고 있답니다. 늘 은혜로운 목소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8445님, 200일 넘은 아기가 앉아서 피아노 장난감과 함께 놀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정말 예쁜 모습이 그려집니다. 0299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명품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명품 화장품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2545님, 지금 황혼의 나이에도 극동방송은 내게 힘이고 좋은 친구랍니다. 남은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의 동역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창사 70주년을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2943님, 선한데 더 지혜롭고 악한데 더 미련하기를 힘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살고자 합니다. 늘 은혜로운 극동방송에 감사하면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0613님 전도 끝나고 와서 극동방송 들으며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4016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극동방송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편하답니다. 고맙습니다. 2429님 오늘 자녀들과 도서관에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내일 주일 예배 은혜를 기대함으로 소망하고자 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우겠습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죠.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주로 가는 영국 최고의 명문 사학 중에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명문 학교죠. 이 이튼 칼리지 출신 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5,619명이 참전해서 1,157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모두 4,690명이 참전했고 모두 748명이 전사했다고 하지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1차 세계대전 중에 고작 나이가 15살이었는데 이 어린 나이에도 차량 정비 장교 보직을 맡았었고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의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삼국시대 신라의 귀족 자제로 이루어진 화랑은 전쟁터에서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지요. 김유신의 아들 김원술은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전투에 뛰어들려는 것을 부하 장수들이 김원술의 말 곱비를 잡고 퇴각해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유신 장군은 병사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로 김구 선생님이 계신데 김구 선생님의 차남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손자 김양 전 공군 보훈처장 그리고 공군 장교로 임관한 증손자 김용만 씨까지 김구 선생님의 후손은 3대에 걸쳐서 공군 장교로 임관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 부와 명예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보다 주어진 명예와 헌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끝없이 베풀면서도 만석군의 집안을 지켜온 부자들의 귀감이라고 불리는 경주교동의 최부잣집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마치고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엘리트였지만 평생 아프고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살다 간 장기려 박사님. 독립운동가로 일하고 나라를 위한 사업가로 살다가 당시 407억 원, 지금으로 따지면 6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던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님.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성경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네, 이 말씀 시편 5편에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경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시편 5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시편 5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보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 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 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트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 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9657님, 요즘 제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주님이 모두 충족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7028님, 정말 이 열매들을 맺으며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적어주셨네요. 또 7863님, 남편이 내일 예배 때 입을 옷을 다듬질하며 아내보다 자기가 더 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있으라 하네요. 주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 되어 주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소서. 아멘. 네, 남편이 아내의 교회 갈 옷을 다져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복 받으셨어요. 2049님, 현재 물질 빚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제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8690님, 아내가 지금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은혜 가득한 하루 되게 해 주세요. 아멘. 5226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천국 명품 은혜 말씀의 화장품으로 나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꾸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드렸던 그 천국 화장품 소개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667님,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6711님, 김정한 목사님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멘. 2011님, 빛과 소금의 삶, 천국의 삶이지요.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웁니다.

흠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소서. 시편 26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흠없이 살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살피시고 이끌어주셔서 제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사기꾼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음흉한 자들과 벗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모임에도 끼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자들과 함께 앉지도 않게 해주시사 제가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밖에는 저희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에 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해 주셨으니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카드, 기쁨 카드.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앞서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가득 기쁨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 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0: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1: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2: 저는 그래서

0: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0: 델타항공이에요. 델타항공.
1: 델타항공에
0: 네.
1: 충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0: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1: 그럼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0: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1: 그
0: 52회인데.
1: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이영훈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나 왔어요?
0: 한 800명 넘게
1: 그러니까
0: 선교사가.
1: 저 순복음국에서 보낸 선교사,
0: 네네.
1: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0: 그렇죠.
1: 이렇게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내가 궁금한 게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면 누가 하며 뭐를 해요?
0: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1: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0: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1: 교도소도 가고.
0: 교도소도 가고
1: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0: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1: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0: 네.
1: 근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0: 저희는
1: 저
0: 이제
1: 큐바도 갔다 오고.
0: 쿠바, 그 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 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1: 자비량으로.
0: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1: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0: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1: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0: 어디를?
1: 단체.
0: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1: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뭐흔 옷도 주고 새 옷도 주고.
0: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2: 와.
0: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1: 코로나 기간에
0: 네.
1: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0: 네.
1: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그렇게.
0: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봉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다 보내고.
1: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0: 그럼요. 많죠.
1: 언제?
0: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0: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1: 그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그렇죠. 무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0: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네. 교도소 사역. 아.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네.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아, 정말 한순간에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네. 그분들 섬기면서 정말
2: 그럼부터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0: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2: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0: 어이,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 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 아가페 위에서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보람 있죠, 정말.
1: 네. 네. 정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많죠.
1: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0: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안에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1: 예, 할렐루야.
0: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1: 아멘. 예. 맞습니다.
2: 근데 저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네. 만약 어떤 때인 저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0: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홈레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 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2: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0: 한국에도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1: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 아,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한

0: 좋지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분 그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조각 하나 배달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카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1: 네.
0: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근데 네. 선교사님은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2: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1: 미국 간 지가?
2: 네.
1: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자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향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2: 네.
1: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2: 네네. 네.

0: 회사의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그런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네.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네, 네.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의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네.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놓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네.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비싸서. 올랐죠?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그렇죠? 못 오셨어요. 네. 예.
2: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0: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1: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네. 얼란타에 가보면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0: 한인의 날. 예, 예, 예. 예
1: 그럼
0: 예.
1: 그때 1년에 한 번씩.
0: 1년에 한 번씩.
1: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0: 그렇죠.
1: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놓고.
0: 네네네. 그게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어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한복 쇼도 한복의 하고.
1: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맨드는.
0: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국 문화
1: 한복을 알죠.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렌타도
0: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1: 그런데 전시를 하고
0: 예 전시를 합니다. 예.
2: K컬처가 굉장히 또 네.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날 것 같네요. 어때요? 네.
0: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 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1: 그런데 한 번 우리. 네. 그럼 이 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0: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예.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2: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0: 네.
2: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0: 네. 네.
2: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차 사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0: 남편이 한국 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 교회, 그 애틀랜타에서 거기를 저를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 철치예요.
1: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0: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또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0: 네.
1: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 웹사이트가 있군요.
0: 네, 있습니다.
1: 미국에.
0: 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2: 네.
1: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0: 아,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극동방송국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 많은 봉사 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 한 20만 명이 넘어요.
2: 네.
0: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국 앱 들어보라고.
2: 아.
0: 그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종종 가는데 그 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0: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1: 될까요? 델타에
0: 되고요.
1: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0: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스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
1: 연락이 되는구만요.
0: 네. 네.
1: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 때 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알렌탈 통하니까
0: 네,
1: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0: 아 맞죠. 예. 네.
1: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을 하긴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0: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0: 있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아멘.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0: 아멘.
2: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0: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0: 네.
1: 예,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0: 네.
1: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아렌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0: 네.
1: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아렌타에서 2-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언제든지요.
1: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0: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1: 예.
0: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1: 그럼
0: 제 전화번호를
1: 예. 극동방송에 네. 요구를 하면 우리가 네. 줘도 돼요?
0: 아유, 그럼요.
1: 예. 좋은 사람들한테.
0: 아유, 그럼요.
1: 알아요.
0: 아니 그래.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1: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0: 예,
1: 가야 되니까.
0: 아주 힘들어요.
1: 복잡하더라고. 예,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
0: 예,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2: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앞사람에게 왜 들어가지 않고 줄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앞사람이 천국 문에 있는 글씨를 보시오 라고 해서 문을 보니 확인 중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확인 중?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알 수 없어 앞사람에게 다시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확실한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이고 너무 많은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사람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거짓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AI를 이용해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듣거나 보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 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낮에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무서워했고 천사는 목자들을 안심시킨 후 온 백성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 곧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그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기쁘고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자라는 증거를 알려주었는데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며 태어난 아기가 구주라는 증거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찬양한 후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둘러 비추면서 들은 소식이라면 확인하고 말 것도 없이 받아들일 만도 한데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가 말한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동네로 들어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고 찾은 후 자신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아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이 진실임을 확인한 후 2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 확인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중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들은 소식을 그러한가 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장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말씀에서 그 중에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확인한 사람 중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새롭게 들은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했다는 말씀은 대충 확인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소식을 확인할 때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책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보거나 들었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네, 두 말 할 것도 없이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거짓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보고 들을 때 성경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진리라고

0: 선언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나 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확인하면 잘못된 길, 엉뚱한 길,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또는 무엇이라 말하는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식을 접했을 때 성경으로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소식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있고 활력, 곧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바른 길로 인도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경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성경으로 확인해야 바른 길로 인도되어 구원받게 됩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물밀듯 밀려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참된 것을 판단하는 성경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곧 성경, 곧 오직 성경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온 이른 돌이 됐네요. 6월의 첫 주말이지만 달콤한 휴식보다는 먼저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6월은 그런 달이죠. 헛된 이념과 탐욕에 맞서 자유를 지키다 총탄에 맞아 쓰러져간 그 많은 이들의 기억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잊힌 달이 될 수 없죠. 나은 듯해도 그날의 상처는 자자손손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더구나 전쟁을 일으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지금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을 이룬 우리나라입니다. 서로 보듬고 지켜내 더욱 발전시켜 세계의 빛과 같은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애쓰고 힘써서 낙을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국 삶에서 나타납니다. 감사와 불만으로 말이죠. 알고 감사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아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7234님 사연이에요. 신 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7234님 사연. 그런데요, 저 이런 사연을 받으면요, 주말에 근무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 놀 때 우리도 좀 쉬고 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디 여행 간다 하면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요새 보니까 남들이 뭐 투자한다 하니까 뭐 다 투자한다고 막 뭐 하고 그러다가 뭐 포모 현상이라 그러나요?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거기 동참하지 못했네. 뭐 그렇게 몰래. 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일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가 불만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참 많은 환경입니다. 아니, 나는 왜 저런 직장이, 나는 왜,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죠. 네, 그런 자세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 당연한 걸까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와는 정반대의 말을 또 툭 또 하게도 되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야, 이 시간에 이제 누구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제가 또 부끄러워지네.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다독여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니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아, 남들은 지금 어디 놀러 간다는데 나만 지금 여기 나와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된 우리의 이 복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늘 편안하게 이렇게 사연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어노인팅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온 마음 다해.

찬양 함께 들으며 이런 생각 드네요. 그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감사하고 저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생각이요. 야, 이제 내 온 마음을 쏟을 곳을 찾았구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사람은 어딘가에 이렇게 현혹도 되고 마음도 쏟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쏟을 곳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네요. 4918님 사연 같이 또 나누도록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즘 들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떠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네, 4918님 아유 이렇게 저 깊이 있는 사연을 주셨어요. 저 한 줄 한 줄 이 사연을 보면서 예, 정확히는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이제 연륜과 연세가 좀 느껴집니다. 철없을 때는 이런 생각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이제 더해져 가면서 네, 이런 진정한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찬송이 떠오르면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해주셨어요.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죠. 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편 73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이제 찬양대를 이끌던 그 지휘자께서 거의 실족하게 실족할 뻔했습니다. 네, 하는 고백의 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 사연에 보면요, 악인들 보니까 막 형통해. 그걸 보니까 내가 막 실족하겠는 거야. 이거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이제 더해졌다 하는 고백의 시가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걱정 근심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놀랍게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주셨거든요.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훈들 없어요, 세상에.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는 교훈 세상에 없잖아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없고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감사하자. 하루하루의 형편은 그날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더라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건데 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때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까지 듣고요. 우리 소유업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제정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QR 호출 주유도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직원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주유소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한 뒤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현장으로 와 주유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0: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6 WTC 보조기기 시연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사단법인 윌,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등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학습, 정보 접근,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에서 단순한 편의용품을 넘어 이동과 소통,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AV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마쳐졌죠. 당선자는 교만하지 않도록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초심을 지켜 성심으로 일해야 하겠고요. 낙선자는 지나친 낙심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나선 분들이라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완벽한 이 없고 삼겹줄은 끊기 어려운 법입니다. 겸손을 옷 입고 서로 힘을 더해서 세계의 빛된 나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수아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길을 가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생각부터 바꾸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결국에는 삶도 바뀐다는 의미겠죠. 분명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진짜 바꾸는 건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권능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보다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믿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조수아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지치기도 하고요.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다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좋은 나라 사람들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김 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또 옹기장이의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하나님의 엑셀에 당신의 발은 필요 없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배우자, 여호와를 기다리라. 새 일자리, 여호와를 기다리라.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가? 경력이 쌓이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분의 계획에 속임수나 조작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그분의 전략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거나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분을 믿고 기다리자.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눈을 똑바로 뜨자. 여호와를 기다리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자. 맥스 루케이도의 저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에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김수진의 선하신 목자, 오혜진의 하나님 사랑은, 또 원웨이 싱어즈의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해 찬송가 메들리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날들이 있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 특별하고 큰 그런 일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소소한 일상들, 운전하는 길에서도, 또 장을 보는 마트에서도,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은 그 어떤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찬양 이어드리겠습니다. 소리엘의 그 사랑의 숨결,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클래식콰이어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토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예람 워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남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무책임합니다. 인디언 슈익스라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을 걸어 다녀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진실하게 나를 드러낸다면 다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요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며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들으시고요. 예수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유심히 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다. 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에 감격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이 의무감이나 죄책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말씀.

Lord, You are beautiful. 오 아름다우신 주여, 어쿠스틱 워십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은 마크 헤이즈의 How Beautiful 피아노 연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구주요 광풍이 일어 찬송과 찬양 들으셨고요. 이전에 들으신 곡은 신용옥님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매 순간 더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디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푸른 초장 찬송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0: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여러분은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랍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의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별한 선생님을 초대하여 알려주려고 해요. 함께 인사 나눌까요?

0: 이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 반가워요.
0: 이지혜 선생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크고 강했던 바벨론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바사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관원이었어요. 이 자리는 왕이 가장 믿음직스러워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한 왕에게 부탁하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답니다.
0: 와, 이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이 느헤미야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친구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과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를 지켜낸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말이지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부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로맨 1619 앤 내주는 강한 성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측의 내 마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0: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느 날 나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네 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싶어요.
2: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0: 환상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3: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가족만 예수님 믿으면 돼, 나와 친한 친구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나요?
0: 가족이나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가정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3: 그렇다고 유대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0: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베드로처럼 편견을 버리고

0: 복음을 전하는 데 편견이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1: 저의 대장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새 생명을 얻는 복음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2: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 안디옥, 가이사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혹시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친구들에게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성령님은 도우시고 힘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 마더와이즈

에너지 가정 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님 안에서 즐거운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며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보는 그림책 마음톡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그림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누구나 읽어봤을 잘 알려진 이 책을 자녀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며 읽었을지 잠시 후에 어머니들의 나눔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그림책 마음톡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89님, 일터에서 일하며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896님, 차량 이동 중에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224님, 여행 와서도 아침에 들으니 참 좋습니다. 영상 링크도 받고 싶습니다. 여행 중에 들으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5226님. 어릴 적 그림책을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과 함께 읽으며 지식보다 훨씬 큰 성숙을 이루게 됨을 경험하며 자랐기에 오늘 방송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그림책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자연스레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걸 말해주셔서 은혜로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늘 마더와이즈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5226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마더와이즈라고 또 축복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오늘 방송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토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일상을 꽃피우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1: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남매들과 거룩한 모험 중인 온남매 맘입니다.
2: 네, 저도 9살, 7살 남매를 둔 리미스리 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벌거벗은 임금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모두에게 친숙한 안데르센의 명작인데요. 이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마음도 알아보고 또 성경 속 진리도 찾아보았어요.
1: 네, 제가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나눈 첫 번째 질문은 임금님은 왜 이렇게 새 옷을 좋아했을까? 였어요. 어떤 답들이 있었나요?
2: 네, 이 그림책을 펼치면 임금님이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게 나오잖아요.
0: 네.
2: 저는 이제 두 남매의 반응이 너무 달랐었어요. 아들은 저는 임금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동생과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옷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딸은 옷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 갈 때, 산책 갈 때, 놀이터 갈 때, 친구 집 갈 때 다 다른 옷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 임금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0: 여자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라라 자매도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입으며 기분이 좋아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 임금님이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1: 그러게 아이들 대답이 모두 비슷하네요. 저는 아이들 대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옷을 왜 입는 걸까라는 추가 질문을 해보았어요. 우리 첫째는 내 몸이 선물이니까 옷은 포장지라고 생각해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째가 어렸을 때 속옷을 포장지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생각이 났었나 봐요.
2: 아, 네.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옷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또 멋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환호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임금님의 새 옷 집착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0: 임금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상하게 옷장 열어보면 참 입을 옷이 없지 않아요?
1: 맞아요.
0: 작년엔 내가 뭐 입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막 옷장 열 때마다 드는데 아 이러면서 제가 옷장 앞에서 허영심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허영은 영어로 vain glory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걸 내가 받으려고 했을 때 그거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계속 채워도 텅 비어있기 때문에 끝없이 욕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여기서 옷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질문에 저희 아이들은 원래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땐 옷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죄가 없어서 부끄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2: 네, 정답이네요. 인류 최초의 옷을 만들어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보지만 옷

0: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입을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걸잘 아신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옷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말자고 우리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1: 참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속의 임금님은 결국 그 허영이란 죄가 덫이 되어서 사기꾼에게 속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믿기 삼아 더 큰 악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임금님을 속일 때 신하들도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죠. 신하들은 왜 임금님에게 옷이 안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2: 네, 저희 온남매는 바보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고 했으니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놀릴까봐 또 자기 혼자만 안 보이는 걸까봐 걱정돼서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0: 네, 우리 아이는 임금님이 무서워서 임금님이 너 바보 신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쫓아내거나 벌을 줄까봐 무서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1: 전 라라 자매에게 너가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해봤더니 쌍둥이지만 답변이 좀 달랐어요. 첫째는 직접 가서 한번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볼 거라고 했고 둘째는 난 안 보이면 진짜 안 보여 라고 솔직하게 말할 거라 하더라고요.
0: 저는 원래 제 아이 성격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그림책 마음톡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원래가 혼자만 다르고 혼자만 주목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질문에서 또 이제 너가 신하였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먼저 다른 사람들 반응을 보고 답을 할 거다. 분위기를 타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도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또 제 그런 마음과는 다른 성향의 아이라서 이게 또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2: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게 훈육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한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동조할 때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질문의 창을 머리 띄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하고 행동할까 살펴보기 전에 머릿속 창에 그 질문을 띄우고 먼저 답해보라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은 조언들 감사해요. 취향이나 유행을 따라하는 건 몰라도 거짓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절대 동조하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과 시선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먼저 생각하기.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 책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아, 또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 명도 임금님께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금님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벌거벗은 채 행진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임금님에겐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을까요?
2: 네, 그러게 엄청 안타깝네요. 그래서 전 아이에게 만약 내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까?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아니면 너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째가 너가 옷을 안 입었어 라고 말해주는데 놀리지 않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3: 정말 대단한 답변인 것 같아요.
2: 만약 그랬다면 임금님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테니까 라고 하고요.
3: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주변에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말을 해주면 내가 사기당했고 속았다는 게 부끄럽고 속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저도 당장은 뼈 아플지라도 이렇게 주위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저도 그런 조언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종종 좀 알려주세요.
1: 네, 꼭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팀킬러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책은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자신이 모두 왜곡된 자아라고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3: 맞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자아는 아주 부풀려져 있지만 그 속이 텅 빈 공허한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함과 낮은 자존감 모두 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점에서는 결국 같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멋진 옷을 입고 가시하고 싶은 임금님의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바보면 어떡하지? 나만 저 옷이 안 보이는 거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그 낮은 자존감을 지닌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2: 네, 다 똑같은 교만이죠. 임금님은 옷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한 것 같아요. 그 책에 인간의 본성적 자아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낮춰 평가하는 것도 아닌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1: 맞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둘 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진정한 내 자아이고 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라라 자매들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아이들의 답변은 당연히 하나님은 날 예쁘게 바라보시겠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붙였어요. 하나님이 널 최고의 걸작품으로

0: 사랑하는 딸로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바라보신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네요.
1: 맞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의 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모양으로 꾸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네, 벌거벗은 그대로 완벽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옷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완벽하게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이 책 나눔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일까라고요. 아이들은 믿음의 옷, 죄가 없는 흰색 옷,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깨끗하게 된 옷이라고 답해 주었어요.
0: 듣고 보니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이 찬양 가사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사랑의 옷, 탕자에게 입히신 용서의 새 옷, 하나님 군대의 전신갑주 옷,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세마포 옷이 나와요.
2: 네, 아침에 눈을 떠서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바라보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런 옷들을 입으려면 먼저 내가 가식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의 옷이나 포장된 옷들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과 함께한 오늘의 그림책 마음톡 저의 한 줄 느낌은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야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다입니다.
2: 저의 한 줄은 매일 하나님의 옷장을 열고 내 영혼에게 입힐 옷을 찾자입니다.
0: 저의 한 줄 느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입니다.
2: 네, 그럼 책갈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관심,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자녀들과 그림책을 함께 보며 자녀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나누며 알아가는 그림책 마음톡 코너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 책을 봤는데요. 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라보시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꺼내 입으시는 기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하셨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원하고 신실하신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배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장례식 경연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이제 베푸시자 참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자신이 걸렸던 병을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병은 없지만 기적을 베푼다 하니까 진짠가 싶어서 기적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온갖 이적을 베푼다 하니까 이 소문이 진짜인지 내가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사람들도 이 무리들 속에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인파가 정말 많이 왔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자신이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끌리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너무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하게 되면 끌리게 될 뿐 아니라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계속 궁금하니까. 자 그런데 이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무리는 어떤 부류들입니까? 무리는 여러분 따라가는 대상의 뜻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따라가는 대상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분을 내가 따라가면서 그분의 뜻이 나를 이끌어 그래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무리입니다. 제자는 기대치가 없죠. 그 기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제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몸이 아파서 주님께 나오고 외로워서 주님께 오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좀 살 길이 있을까 싶어서 나오고 내 안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무리가 꼭 나쁜 것 아닙니다. 무리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우리 다 무리들이지. 그런데 계속 무리로만 남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거리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가까이 있고 무리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든 무리든 다 섞여 있습니다. 거리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의 차이입니다. 무리들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따라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바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원해서 따라와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상황이 좋아지면은 따르지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르겠지요. 오늘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예수님은 무리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피했는데 무리가 싫어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무리를 사랑하셨고 무리를 보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 무리에 대하시는 거 보면 피했는데 싫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무리로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 있는 자신들의 그 욕망을 손보지 않고는 도무지 제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그렇게 피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삐져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고난에서 이 고난을 주님 좀 끝내주십시오. 이제 이 고난 지긋지긋합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곳 일치되는 그 지점을 향해 우리를 계속 지금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떼쓰는 방식을 쓰지 우리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환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와. 그렇게 생각하죠. 환난이 지나고 인내 지나고 연단 사고 고생 끝에 낙이 와.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소망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가 고통받는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손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환난을 깊게 통과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구나. 큰 병을 알아보고 나면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게 딱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다는 희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고 이제 하나님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일치가 되는 그 지점을 소망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옛날에는 막 힘이 났거든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내 기도 듣겠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기도 들으시지.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안심이 돼요. 또 나는 아무 기도해도 되겠구나.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고 계신데 뭐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 무리들에서 전 주님뿐입니다 하는 제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환난이 참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옛날 성경에는 본토 진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러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에게 큰 복 줄 거야. 너 들어가 해서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게 뭡니까? 기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장대하게 내가 해줄 거야. 너는 복이 될지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들어가 이래서 들어갔는데 기근인 기근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풍요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안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복에 참된 뜻과 아브라함이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복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아리켜주기 위해서 기근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과 하나님이 그린 기린 그림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 이름이 기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기근과 문제와 환난 속에서 내가 복이라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일치되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그 선생이 바로 기근이라니까요. 환난이 막 기도해도 너무너무 오래가. 혹시 섭섭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해 드려요. 여러분들을 오래 깊게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머리가 안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착착착착 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경배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환난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무리 반에서 제자 반으로 월반시키주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무리 반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좀 보여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근 환난 선생하고 오래 지내야 될 겁니다. 그 선생 만나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월반하십시오. 제자반으로. 저는 올해 안에 우리 담비에서 무리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자반으로 월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가을 지나고 해 넘어가기 전에 다 바꿉시다. 그래서 제 설교가 완전히 제자반에 맞는 설교만 할 수 있도록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20절과 21절과 22절 말씀이 정말 이 모든 결론을 지금 맺고 있거든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좀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까 세상에서 하는 이 일들은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고 선교나 구제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은 이제 산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진짜 엄청 많더만요.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은 그냥 세상에 돈 버는 일들이고 산자들이 하는 일은 숭고한 일, 어떤 종교적인 일, 이런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같은 일상을 살아도 지금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산 자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로 예배 드립니다.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지 언제까지 그런 율법의 안경과 종교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겁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나는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알려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산자 이렇게 주님께서 산자라 말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산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산자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불뚝불뚝 거리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조에라 그러죠. 조에 헬라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살은 사람이고요. 반대로 죽은 사람은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밥도 먹고 골프도 치고 필라테스도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지요.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말을 많이 들을 것이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존재가 되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전에 누가 그 존재 내 안에 누가 존재하냐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존재하는지 내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 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십니다. 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이 막 들어오면 반응해요. 말씀에 찔려서 아프면은 영광을 올리십시오.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아주 의로 위장한 나의 죄가 들어오면 막 미칩니다. 미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들을 하지만 죽은 자들은 종교적인 언어만 집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끊임 어느 누구보다도 막 종교적인 언어는 남발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요. 모든 행동 전반에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저반에 탁 깔려 있어요. 탁 깔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읽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목을 살아있는 사람과 먼저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받아서 구원을 받는 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는 이 구절의 진짜 핵심은 주님이 결국은 오셔서 누가 산자인지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날 오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해서 내가 그날에 살아있다 한 자들 중에 얼마나 죽은 자들이 많으며 죽었다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산 자들이 많은지 내가 그때 보여주겠다, 드러내겠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그날에 내가 드러낼 거야. 지금은 똑같아서 몰라. 그러나 그날에 너희들도 다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날 다 드러낼 거거든. 주님 오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들을 나누어서 들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도록 놓아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세상 일은 관심 갖지 마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장례일 하지 말고 선교 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허무함과 부질없음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성취와 업적은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궁전과 같아 말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만지기만 하면 톡 터져버리는 비눗방울같이 헤벨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이 보이는 모든 업적과 성취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된 비누방울들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 진짜 의미가 아무 없다는 겁니다. 잘 먹고 죽은 사람은 때깔도 좋다더라. 부산에서만 이런 말 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잘 먹은 사람들은 죽었어도 때깔이 좋다더라. 죽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수인은 막 30만 원, 어떤 수인은 몇백만 원 하고 어떤 간들은 몇십만 원 하는데 어떤 간들은 또 수백만 원 하고 막 천자만별인 거예요. 그냥 돈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최고급 삼베로 만든 수의를 입고 간도 오동나무로 만든 간에 들어갑니다. 아주 비싼 대리석이나 하강석 같은 좋은 돌로 만들어서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돈질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그건 다 죽은 자들의 것이지요. 혹시 시체가 입었던 비싼 수의를 보고 와 저거 진짜 아깝다 해서 입은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리 비싼 수의를 누가 입혀놨는데 그 시체에서 벗겨가지고 자기가 입는 사람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그거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시신에 들어간 간이 아무리 비싼 재질의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책상 만들거나 자기 아이들 옷장 짜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덤에 있는 비석이 아무리 좋은 돌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져가서 자기 집 기초석 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싼 것들을 재활용하지 않고 다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모두가 여러분 죽음을 듣고 있는 죽음용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듣고 있는 죽음용품들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산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다 쓰레기들이고 고급스러운 쓰레기들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썩어가는 시신이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많은 거예요. 그 시신들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다녀도 수의일 뿐이며 몇억짜리 명품, 몇십억짜리 리무진을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구천대 이릅니다. 그가 비록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고급 비석이에요. 비석 여러분, 비석. 대한민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비석 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 눈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수의를 입을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어떤 간에 누울 것인가? 어떤 무덤에 들어갈 것인가? 좋은 침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좋은 거 하겠다는 거. 그 전부 장례용품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막 이름을 알리고 싶고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니 그 비석 자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데 우리는 그저 이름 날리고 싶어. 그게 비석 세우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도 여러분 그래요. 목회도 총회장하고 무슨 장하고 해서 비석 세우겠다는 것이지. 제 눈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장례식 경련장 같이 보입니다. 제 눈에.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도 장례식 경련장이 천지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불안이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을 지금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좋은 간에 못 들어가고 좋은 무덤에 못 들어가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이 근원적인 불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더 좋은 간, 더 좋은 연구차, 더 좋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한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이 없는 진짜 그 부분 때문에 불안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 불안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과 무덤 경쟁, 관 경쟁, 수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불안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이 장례식 경련장에 뛰어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장례식 경련장 출전 선수들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 22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 썩은 냄새 나는 장례식 경련장에서 이제 나와 너는 살아있는 자잖아. 내 피가 있잖아. 내가 너 안에 살잖아.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너는 왜 죽은 자 안에서 거짓을 하고 사니?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수의, 더 고급스러운 간, 더 화려한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하고 입혀주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좋은 간 속에 눕혀주시고 더 넓은 무덤 속에 눕혀주신데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가 관심이 많죠. 우리가 평생 원하는 것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큰 간, 좋은 수위, 좋은 무덤. 여러분 마음 아픈 것들이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전부 간 이야기 아닙니까? 수위 이야기고. 우리 주님은 때깔 좋은 시신 만드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복음서를 보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외치죠. 이 외침은 여러분
이 나사로는 나

0: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 살아야 돼. 이겁니다. 그게 있으면 안 돼. 너 산자잖아. 나사로야. 이 외침은 그 2000년 전에 죽었던 나사로 한 사람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죽음의 체제 속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적인 선언입니다. 나사로야. 21세기 나사로더라. 나사로야. 우리 이름이란 말입니다. 봉교야. 무덤에서 나와라.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요즘 선거하는 거 뭐 국회의원 선거 저게 보궐선거하고 지금 지방자치선거하는 거 보니까 전부 수위 있겠다고 큰간 들어갔겠다고.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가 더 화려한 수위를 입을 것인지, 누가 더 고급 용구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누가 더 큰 무덤을 세워서 그 무덤 앞에 더 비싼 비석을 세워서 가시할 것인지 장례식 경련 대회를 지금도 이 세상은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의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얘야 이제 무덤놀이 그만해. 나 올 때가 다 돼가. 내가 다시 올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무덤놀이 그만해. 나는 너에게 큰 무덤을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너를 나오게 하려고 내가 왔단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외침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외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하고 이 장례식 경련장에서 딱 벌떡 일어나서 이 썩은 냄새 나는 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오는 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

0: 김종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프로야구의 한 팀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좋은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청년 시절부터 응원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극적으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던 그 중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응원을 시작한 지 거의 40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텔레비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답니다. 40년간의 기다림과 아쉬움, 그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승리였기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마치 40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쥔 것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는 통쾌하고도 감격적인 승리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수백 년간 그들을 괴롭혀온 그야말로 평생의 숙적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평생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 그들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자 드디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 앞에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하는 인생의 세 가지 영적 교과서를 함께 배우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가장 오래된 적, 내 안에 블레셋을 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수많은 승리의 기록 중에서 가장 먼저 블레셋과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정복은 다윗 왕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조롱했던 이 뿌리 깊은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안도 안정적인 국가 건설도 불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고 가장 먼저 이 오랜 숙적과의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통쾌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바로 나의 블레셋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혈기와 분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끊어내지 못하는 음란함이나 중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만함, 열등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 사울 왕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기만 하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적인 나의 블레셋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하려고 그것을 쳐서 항복시키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은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거두게 됩니다. 강대국 소바와 아람 연합군도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다윗의 조금 이상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병거는요, 오늘날 탱크와 같은 최첨단 핵심 무기였습니다. 병거의 수가 곧 그날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병거의 말들을 자신의 군사력을 편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말들의 발 힘줄을 끊어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철저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승리는

0: 강력한 탱크 부대, 즉 세상적인 힘에 있지 않다. 나의 승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 유혹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병과 말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돈, 학벌, 인맥, 재능, 그것들이 나의 병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며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자랑의 발힘줄을 끊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화려한 승전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을 쳐서 이깁니다. 모압을 쳐서 이깁니다. 소바와 아람까지 쳐서 이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과 군사 전략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승리의 진짜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6절 하반절이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칼과 창이 강해성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 공식이자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새겨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국에 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에 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에 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에 7721번, 010-6640에 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에 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북한에서 6월 1일은 국제아동절이고요. 6월 6일은 소년단 창립 8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년단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아이들을 동원해서 전국 각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어 달래기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이 가장 빛나야 할 날, 그 작은 손에 충성의 편지가 들려있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어린 마음이 가장 맑고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먼저 바치도록 배워야 한다는 현실. 북한의 현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사랑은 원래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을 내걸지도 않으시고 또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생명으로,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바라기는 북한의 아이들과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거짓된 충성의 길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자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자유의 길 희년이란 제목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우상화 작업,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도 네, 강요되고 있는 그런 소식들 전해드렸었죠. 우상화된 권력 앞에 마음을 내어주도록 배우게 되는 어린아이들의 그 이야기,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북한 땅의 그 현실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 또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땅에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왜곡된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회복되기를,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간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이 북한 땅을 향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보위부의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서 구제가 통로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금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언니, 이거 북한에서 보내온 건데 뭐 하는 것 같아요? 탈북 사역자가 상기된 얼굴로 물으며 내민 핸드폰을 보니 겨울 잠바를 입고 돌아앉은 여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모습 아니야? 라고 했더니 오마나 어떻게 알았어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기대 가득한 얼굴로 묻길래 짐작해 대답한 것이라 말하자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전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가서 현지 일꾼들이 돌보는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통제가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북한 형제 자매들과 연락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속의 자매와도 소식이 끊겼다가 2년 전에 다시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자매였는데 북한 성도와 연결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추방이나 군인 가족같이 공식적으로 이동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그 자매가 남긴 북한의 주소를 찾아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답니다. 겁이 나니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그 자매에게 한 달 생활비와 함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선생님을 기억하나요? 그 선생님이 어려운 북한 사람을 돕고 복받을 일을 했던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복받을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처음 한두 번은 조건 없이 보내주었으나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자매에게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내가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보내는 것이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에 따라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을 알려달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 자매가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수술비와 사역비를 함께 보내주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4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온 것입니다. 북한 자매에게 어떻게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서 도와주면 의심을 하니까 사람들을 찾아가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하면 먹을 것도 주고 시간당 돈을 계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자매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한 명,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도와주면서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돌아간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 줄 목회자도 없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홀로 또는 소수의 무리로 모여 믿음을 지키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흠받아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연락이 끊긴 북한 성도들과 연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돌아간 성도들과 연락이 끊겨 애태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락이 가능해지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듣고 돌아간 북한 형제 자매들과 연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중에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져 북한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기도가 막히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큰 바위 같은 문제 앞에서 압도되어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복음적 통일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채석장 석공의 태도입니다. 석공은 큰 바위를 한 번에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만큼 큰 도구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바위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망치와 정, 쐐기를 들고 바위 앞에 섭니다. 바위에 정을 대고 작은 틈이 생길 때까지 집요하게 칩니다. 그렇게 생긴 틈에 쐐기를 대고 작은 망치로 계속해서 내리치면 바위에 실금같이 작은 결이 생기고 어느 순간 바위가 쩍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돌파하는 기도는 한두 번의 강력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요함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항상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는 동기는 달라도 꾸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시작할 때의 모습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석공은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바위 앞에서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 바위도 또한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 비록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이 문제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 풍성한 응답과 돌파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집요하고 꾸준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적 통일이라는 오래되고 큰 바위 같은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때에도 그 문제 앞에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과 아무런 돌파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에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더욱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더욱 집요하고 꾸준한 기도로 철옹성과 같은 북한의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단의 경계는 여전히 우리를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그 어떤 벽도 넘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 마음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마지막 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노인팅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저는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벌써 6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쯤을 지날 때면 지난 시간들에 대한 중간 결산을 절로 해보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지나왔는지 또 잘 가고 있는지 주님께 묻게도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요,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기도의 통장이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익숙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요. 화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상훈 목사님의 저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 떨듯, 때로는 아버지에게 이르듯 시시콜콜한 대화들로 채워갔던 어린 시절의 기도가 10여 년 후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마치 비상 상황에서 목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깨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이 시간도 찬양 들으시며 더욱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강중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어요. 6월 6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아, 오늘도 계신 곳에서 행복하게 찬양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면서 혹 저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289님, 이정현 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5463님, 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듣기 원합니다. 라고 신청곡 적어주셨는데요.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6381님, 안녕하세요. 충북 영동군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 봉지를 싸며 듣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복숭아 밭을 세 딸과 사위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는 곳은 경북 구미, 충남 천안, 충북 보은군인데 주말에 모여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따가운 햇살 아래 일하니 힘들지만 세 자매가 모여서 일하니 즐겁고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시면 뿌듯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밭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두 분이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420님,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파선교사에 가입해드렸는데요. 연골주사도 맞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신청하고 싶은 곡 적어주셨고요.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라고 이름도 적어주셨어요. 아, 어머님을 위한 기도를 심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89님 퇴근하며 듣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아,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과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3591님 지금은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프신 중에 믿음의 선포를 해주셨거든요. 아멘입니다. 회복되시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영혼도 육체도 이 쉼의 시간을 통해 더욱 강건하게 해주실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591님 메시지 읽으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이죠. 꼭 그렇게 되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7301님이 신청하신 곡 지선의 충만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주말과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사람들이 흔히 표현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복받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열망이 강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자기 형님의 장자권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런데 그것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었고, 그래서 800km나 되는 자기 어머니의 그 친정집으로 이 바다나란 하란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자기가 피해서 살만한 집, 거기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살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여기는 음모와 술수와 이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는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웬만큼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가오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후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결국은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반열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기회가 바로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 기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마다 다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는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내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야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기준, 그를 야곱으로 하여금 사기꾼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것, 이 믿음의 기준이 뭔가, 인생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29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예수지 않으면 이런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31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고단했던 노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더위가 아니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열기 가득한 광야의 폭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위는 뼈마디가 시려운 혹한을 말합니다. 여기 그걸 무릅썼다 그런데 무릅쓰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카르라고 하는 것은 삼켜버렸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문 그대로 지켜가면 낮에는 폭염이 저를 삼켜버렸고 밤에는 혹한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처절한 고백이죠.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추위와 폭염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외삼촌 당신도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죽도록 한 거죠. 그리 되면 얼마나 귀한 기억일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뭐냐면 이 삼촌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요 열 번이나 품삯을 바꾸었어요. 열 번이나 사기친 거죠. 게다가 7년간 무료 봉사를 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이 아내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 사기를 치면서 7년을 약속하고 모슴처럼 일했지만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14년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 보면 그는 가족은 많았는데 무일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예수고 힘썼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족은 늘어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봐도 너무 힘들고 위로 어르신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매일매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짐을 지고 있고 자신도 서서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드러나면서 아픈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함께 묻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에 무슨 이론이 있는가 하면 통제 위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적 통제자와 내적 통제자로 나누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환경 앞에 주저앉고

그 다음에 무력해지는 사람을 외적 통제자라고 얘기해요. 내적 통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내면적으로도 자기를 이겨낼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그 아버지의 축복이 뭐냐면,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을 그 너희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박혀져 있었어요. 나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야.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그 아버지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그런 백성으로 축복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와 언제나 너에게 공급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환경이 나빠서 좌절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강해서 뭐 이겨낸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자기의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었어요. 자기 속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 하나님이 두신 거야. 나는 도망자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유업을 줄 사람으로 만들었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이 사명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리 팔자가 사나워서 일마다 막히고 어렵고 힘드냐, 자식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잘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망자가 아니야, 회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단지 그가 생각하는 건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또한 야곱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 아니야. 라반의 재산 불려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얻어먹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드셨어. 여러분 축복의 증거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의 증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증거장이 될 만한 용량이 안 돼요. 축복의 통로는 훨씬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야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절망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는 늘 피해자나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비록 아픔의 자리요 어려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명자로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야곱이 이 과정을 거쳤기에 축복의 통로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마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명과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삶과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여기에 머물라. 라반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라반이 사기를 많이 쳐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열심히 일했다고, 정책을 잘 세웠다고, 사기를 쳤다고, 남을 속였다고 다 성공하거나 부해지진 않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라반이 집이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0장 30절 보니까 야곱이 그런 얘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 집이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리고 복을 받거든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걷는 곳마다 삼촌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일상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구조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선교적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영과 사정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 누군가 하면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그는 형들에게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더라. 보았다 그랬어요.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여기서만 아니에요. 여기서 모함받아서 그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도 그 간수장이 바라볼 때 저 아이는 뭔가 달라. 정말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던 것 같아.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저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뭐였어요?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들이 꿈을 꾸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꿈을 누가 해석할까 할 때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해석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는데 너가 한번 해석해보라 그럴 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노예이면서도 죄수이면서도 존귀한 왕 앞에 섰는데 거기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라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축복할 때 주께서 그 길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라. 여기를 떠나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행동, 이렇게 하는 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 당신들이 볼 때는 남편이지만 이상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통한 삶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발길이 닿는 곳에, 라반의 집이 부유해지듯이 바로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유리창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무슨 방화벽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과 입술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자녀들도 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바로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내 내면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잔꾀를 내려놓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라반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제안하라고 하죠. 이때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서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양들 중에, 양들이나 염소 중에 얼룩얼룩한 거나 점 있는 거거나 이런 것을 자기의 소유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라반이 이거 웬일인가 웬떡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라반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있는 양 중에 뭐 얼룩덜룩하고 염소 중에도 또 흰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저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 양 희고, 양은 주로 희죠? 희고 검은 염소는 야곱에게 맡기면서 이 거리를 3일 길을 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교배하면 엉뚱한 것이 나올까 봐 멀게 한 거예요. 이 말은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탐욕을 부려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세워서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개했어요. 놀랍게도 얼룩얼룩하고 튼실한 양들이 무더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민간요법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내려오는 마법입니까? 야곱은 31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아내들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세운 것은 야곱의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믿음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 보면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이밍 효과인데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세상을 보는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라 그러죠. 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틀

0: 성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던 것, 또 영향을 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는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보는데 이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라반은요, 야곱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틀 속에 가두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야곱은 이 틀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이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듣는 대로 듣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그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식을 얻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틀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틀로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지난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아, 그때를 내가 지나왔구나.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올 수가 없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삼촌이 만든 그 틀 속에, 세상이 만든 틀 속에 거기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베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바로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받아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해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벌써 6월의 첫 번째 토요일 저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6월에 들어서니까요. 날씨가 여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름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여름이라는 말은요. 열매가 열리다, 열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여름에는 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도 하죠. 여러분 여름 과일 중에 어떤 과일들 가장 좋아하시나요? 뭐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수박 있고요. 또

참외 있고요. 복숭아, 포도, 자두 뭐 이런 여름 제철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이 여름이 열매를 맺는 계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지금 열매를 잘 맺혀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성령에 충만한 뜨거운 그 성령의 불길로 열매 맺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2026년의 여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도요, 그런 여름의 제철 과일과 같은 또 우리 인생에 맺혀질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열매 맺게 하실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6월의 첫 번째 토요일 6월 6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어노인팅의 내 진정 사모하는 마커스의 사랑의 열매 올댓팀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한 작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갔는데 아버지의 지갑이 너무 많이 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지갑 새로 하나 사드릴까요?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 너가 첫 월급 타고 사준 지갑이잖아. 어떻게 이 지갑을 바꿔? 하면서 그렇게 10년 전부터 사용했던 지갑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새 거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낡으면 바꾸고 싶고 또 뭐 핸드폰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또 뭐 자동차도 자주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거 웬만하면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걸 많이 또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도 좋긴 하지만 새로운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냈던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선물해 줬던 첫 월급으로 선물해 줬던 그 지갑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시며 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인해서 기쁨에 춤을 추신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과 그 삶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 아, 이한주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또그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가파 워십의 주 사랑합니다. 이지혜의 밤이나 낮이나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예찬.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6월, 7월, 8월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여름의 그 이름의 뜻이 열매가 열리다 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여름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오늘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성경은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나는 이야기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매의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나무가 나오는데 바로 생명나무.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이 관점인 것이죠. 바로 이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 무엇과 같은가? 바로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심으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에 붙어있던 그런 가지였는데 이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됨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도 생명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고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꼭 이 생명나무 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름을 지나는 가운데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오는데 그 결산하실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여름의 시기에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요. 그 열매는 바로 예수 나무,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로 맺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의 생명의 열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열매들을 맺혀져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도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즐거워하는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 온종일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소리내 선포할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열매, 그 잎사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맺혀지는 예수의 열매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잎사귀인 줄 믿습니다. 온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 살리는 그 열매와 그 잎사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설그 추수의 가을의 시기가 오기 전에 이 여름의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따라가는 그 열매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름의 시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우리 인생에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새로운 한 주, 날씨는 점점 더 무더워져 가지만 그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혀져가는 또 새로운 한 주와 여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도요, 그렇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So the Lor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for 40 years. Judges chapter 13, verse 1.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사사기 13장 1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고 오늘은 Memorial Day,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지요. 우리는 지금 평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투표율도 높았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소동이 크게 일었었지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결국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쪼록 당선되신 분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거 유세할 때만큼 국민들의 삶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선되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 또 이번에 혹시 안 되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2026년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은혜 많이 받고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 시원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ephen Curtis Chapman이 부릅니다. Blessed Assurance. 우리말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Jephthah died, 입다가 죽고 나서, the people of Israel again turned to local gods.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방신들을 찾습니다. 다시 우상을 찾은 거예요. So God let the Philistines rule the Israelites for 40 year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음 40년간 지배하게 하십니다.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a man named Manoah and his wife had no children.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과 사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Had no children. One day, 하루는 an angel came and told the woman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baby.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찾아와서 말해줍니다.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son.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줍니다. Who would be a Nazarite from birth.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She could not drink any grape juice or wine.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 즉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주스나 와인이나 이런 것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Could not eat any unclean animals. 그리고 또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And could not cut her baby's hair. 심지어 이 아기의 머리도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죠. When the woman told her husband, 그래서 이 아내가 마노아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He asked the Lord to send the angel again. 그랬더니 he 여기서 마노아인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천사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The angel appeared to the woman again.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 아내한테 다시 나타났습니다. So she ran, 그녀가 달려가서 and got Manoah, 남편을 찾아왔죠. The angel repeated the instructions

0: and waited while Manoah made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1: 이 천사는 전에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고 and waited, 기다렸습니다.
0: While Manoah made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1: 마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0: The angel was actually God.
1: 그런데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0: So he ascended into heaven.
1: 여기서 he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Ascended into heaven. 하늘로 오르셨어요.
0: With the fire,
1: 불과 함께.
0: From the burnt offering.
1: 어디서 나오는? 이 번제에서 나오는 불과 함께 하늘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0: Manoah and his wife had their baby.
1: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결국 아기를 갖게 되었고
0: and he began to grow.
1: He 여기서는 아기이고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죠. 그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0: And be blessed by God.
1: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0: Well, there were 12 judges in the book called Judges in total.
1: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0: Samson was the last one.
1: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지요.
0: The story about him shows that matters had got much worse.
1: The story about him, him은 여기서 삼손이에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shows, 보여주는데요.
0: Matters had got much worse.
1: 이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고 나빠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People turned away from God.
1: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등을 지고 말았어요.
0: They suffered pain for what they had done wrong.
1: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 They did not change their ways.
1: 그러면서도 그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0: The Israelites made friends with the Philistines.
1: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동안에 블레셋과 전쟁하고 싸우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0: They married people from other nations now.
1: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참 문란해진 겁니다. 내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The men from Judah's tribe chose to remove Samson.
1: 그리고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 삼손을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0: Because, 왜냐하면, otherwise they would spoil their good relations with the Philistines.
1: 삼손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과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이것이 망가질까 봐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사 삼손을 놔두면 그것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0: They let Philistines rule.
1: 심지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0: In the story about Samson,
1: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0: they never called God Yahweh.
1: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0: They did not consider him as the covenant God.
1: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질 않는 겁니다.
0: Israel's people went away from God.
1: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죠.
0: And they stopped fighting against the Philistines.
1: 그리고 블레셋과 이제는 싸움도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의 실정과도 보면은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또 적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현대에 와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0: They could not see the difference between God and the world that was evil.
1: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참 악을 행하는 세상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0: However, 하지만 God continued with his plans.
1: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0: He even used Samson's selfish actions for his own purposes.
1: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기서 he가 하나님이에요. 삼손의 이기적인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서서 목적을 이루십니다. Samson was not a leader with great skills. 삼손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Who worked together with God.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He was an example of how God can use people's lack of skill. He가 바로 삼손인데 He was an example, 좋은 예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How God can use people.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People's lack of skill.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By this, 이런 걸로만 보아도 He can do what He has planned. He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누구 하나 없다고 못하시지 않아요. 참 능력이 없는 삼손도 데려다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다음 찬양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riumphant Quartet의 찬양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우리말 제목은 주님이여 이 손을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you always provide for our needs. Thank you that even when you have to punish us, you still plan for the future, when you will bless us again. Thank you that it is your goodness that draws us to repent and return to you.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grace toward Israel in allowing Samson to be born and used by you. Thank you for your great and mighty power to work through men. As we begin and enter new month, please help us to remember to honor you in our live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지금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you always provide for our needs.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even when you have to punis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할 때도 you still plan for the future. 앞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when you will bless us again. 그리고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십니다. Thank you that it is your goodness that draws us to repent and return to you.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grace toward Israel in allowing Samson to be born and used by you.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단어 두 개 골라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소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7절에 등장하고요. 우리말 엔세메스와 글릴롯입니다. 먼저 엔세메스부터 엔시메쉬 엔시메쉬 이렇게 발음하시고 다음에 글릴롯은 골라일라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골라일라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삼손의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찰나 환정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축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로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말로 축복한다고 했는데 말로 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듣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덕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축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축복을 받는가라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의 위력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는 현상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대로 축복합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이루어질 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경험과 견해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기 계산 속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속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들이 강건하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름이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의 입술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그 입술의 말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공감적이고 또 이해가 있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위로는 실로 상상을 초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피상적인 기능을 넘어 듣는 이의 생각과 감정,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탄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무서운 힘이자 동시에 긍정적인 가능성입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의 어른이랑 부모들이 무식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들이 습관처럼 내뱉은 부정적인 말, 욕섞은 말, 거친 말, 그 말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단지 저 사람 말한 대로 될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는 복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의 소득을 만들게 하며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격려와 따뜻한 위로 대신 부정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불안하게 성장한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성이 되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속에 자란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불신에 자라잡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연되기를 쉽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오직 눈앞의 이익이나 일시적인 자신의 만족만을 맹목적으로 쫓으며 외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아멘. 평화 평화로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죽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걸 증거하는 게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의 내용이 부정적이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배격한다면 그런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뢰성 있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이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붕괴는 대부분 부모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언어에서 서서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큰 댐이 작은 구멍으로부터 아주 머리털보다 더 가늘 미세한 균열로 인하여서 큰 댐이 무너지듯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무분별한 말, 형제 간의 그 거짓된 말, 분노의 말, 그것이 가정은 점점 붕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건전한 언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내뱉은 거친 말이라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 심지어 감정 섞여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라는 저열한 말은 당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줄 줄은 모르나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강력하게 되돌아와서 자신의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봅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사회관계, 건강한 가족관계,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복음 증거는 말하는 자의 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어른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고 마음이 편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이 사회의 거룩한 공동체 비전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수용자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아들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전화를 하게 되면 엄마한테 거친 말을 하며 욕을 하며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랬던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가슴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박현자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가슴 앞에서 면회를 갔는데 그때 그 아들이 갑자기 울면서 이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내가 그동안 죄송해. 내가 엄마한테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아서 엄마 나 이제 바르게 살 거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괜찮아.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랬더니 엄마 부탁 하나 있는데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에게 부탁을 한다는 말을 했고 엄마는 그 아들이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부탁을 다 한다고? 네가 부탁을 한다면 내가 뭔들 못 들어주겠느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냐 했더니 그 아들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엄마 나이 안에서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건 너무나 뼈저리게 늘었어. 나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때 엄마한테 욕도 하고 막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고 집에서 못된 짓도 했고 사람들이 못된 짓을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우리 방 안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아,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깨달았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말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 엄마, 내 부탁할게. 엄마, 이제 예수 믿어. 엄마, 예수 믿고 나랑 천국 가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서 아들이 울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단다. 내가 너를 놓고 하나님 옆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단다. 내가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자는 시간이 많았단다.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 예수 믿었어? 왜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너가 또 욕을 할까 봐 화를 낼까 봐 그냥 기도만 했다. 하나님 내 기도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아들아, 그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이제는 복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하면서, 남은 여생 우리 열심히 살자.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 열심히 살자. 아들이, 엄마 고마워. 나를 놓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여기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방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인 것이 아니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네. 엄마 고마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기도도 말입니다. 대화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할 때 사람을 변화받습니다. 이 수용자는 교도소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서 얼마 안 실수를 하는데 어머님께 효도를 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어 갈 거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정적인 말 하면서 비록 자식이 폭언을 하고 악담을 하다 받아주면서 그런 자녀를 놓고 기도했던 어머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찬양 조수아가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나 즐거웠으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아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좌 교수 박신아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 가사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가운데 느끼는 평안, 그리고 찬양 가운데 느끼는 평안, 또 기도 가운데 느끼는 평안,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런 평안의 바람이 간절히 느껴지는데요.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는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 이 평안 가운데 성어산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맞이해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미사곡 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하이든의 미사는 실제 미사용이라기보다는 연주용 교회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음악을 이야기할 때 미사곡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영락교회에서도 연주용 미사곡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 중에서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합창과 사중창, 특히 소프라노의 독창이 화려한 곡인데요. 이 고전파 시대에는 미사곡에도 오페라의 영향, 다시 말해서 오페라 아리아가 가지는 콜로라츄라적인 그런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였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애국의 찬양, 힐리의 찬양을 준비한 건데요. 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던 거죠. 게다가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당시에 하이든이 이 미사를 작곡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미사의 이름을 넬슨 미사라고 명명한 이후에 이 미사의 이름이 아직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는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글로리아의 가사가 원래는 하나로 길게 가는데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연주되는 미사를 칸타타 미사라고 하는데요. 칸타타가 여러 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그중에 첫 곡을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가사는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까지 가사되어 있습니다. 글로리아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첫 곡 들으셨고요. 글로리아의 두 번째 곡은 귀톨리 스페카타 문디라는 곡인데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두 번째 곡 귀뚫리스 페카타 문디였습니다. 글로리아의 세 번째 곡은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며 꼬니암 뚜솔루 쌍뚜스입니다. 가사는요.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새 악장 들으셨고요. 이제 크레도 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크레도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제나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크레도도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가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넬슨 미사 중에서 크레도 첫 악장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요거 짧은 악장인데 소프라노와 테너 그리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간격으로 카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소프라노 테너가 먼저 노래하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후에 같은 멜로디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같은 음은 아니고 4도 아래서 음을 받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의 원정으로 인해 생긴 오스트리아 국민의 불안감,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영웅적 해군 제독인 넬슨과의 몇 가지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넬슨 미사라고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은 사실 넬슨의 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의 명명 추기를 위해서 작곡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후세 사람들이 미사의 분위기와 전쟁 직후에 쓰였다는 이유로 넬슨 미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불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에틴 카르 나투스 에스라는 곡인데요. 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녀로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입니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크레도 중 두 번째 악장 들으셨습니다. 이 하이든은 음악가 중에서도 성격이 무난한 작곡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이든은 남들과 특히 윗사람과 충돌하는 일을 피하면서도 늘 윗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요. 아랫사람을 항상 챙기고 돌봐줌으로써 파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명성까지도 받게 된 것이죠. 음악 들으시겠는데요. 크레도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At Resurrexit, 부활하셨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이다.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십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죠. 우리가 또 마지막에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례를 믿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다립니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선거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이든의 닐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글로리아 크레도 세 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이었고요. 지휘는 박창훈이었습니다. 하이든 여기까지만 감상하시고요. 이제 흑인 연가 들으시겠는데요. 흑인 연가는 여리고성의 전투라는 곡입니다. 또 배틀 오브 제리코이죠. 흑인 연가는 구약성서의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호수아, 모세, 엘리야 등이죠. 그 이유는 구약의 영웅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자신의 해방도 그렇게 되는 것을 꿈꿔오고 그 구약의 인물들을 그리던 것이 음악으로 나타낸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여호수아. 오늘 노래에서는 조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요. 오늘 모세오관의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여리고성의 전투, 더 배틀 오브 제리코, 모세호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은 전부 흑인들입니다. Just a fit the battle lover. 네, 그런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엘리야의 제단 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원어는 일라이저 락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구약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엘리야의 제단, 이 노래에서는 엘리야가 일라이저로 들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호관 합창단입니다.

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엘리야의 제단 모세오 관합창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유명한 교회 음악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노예 생활을 소재로 한 오페라 나부코의 산막에 나오는 합창곡으로 작곡할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북이탈리아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북돋는 큰 힘이 되기도 했던 오페라였죠.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로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로 여기고 노예들의 합창을 국가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절망과 우수에 빠져 있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은 베르디를 애국적인 우상으로 삼고 작품이 나올 때마다 열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시온을 그리며 부르는 합창.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입 맞추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아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용감했던 조상들의 옛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피브린 노예들의 합창. 이 곡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요.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돼서 세 곡 연속해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와 챔복화이어고요. 두 번째 곡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주 감동적인 곡인데 박신하 콰이어입니다.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어느 민족 누구에나 페리오스 독창곡집에서 골랐습니다. 성화산 측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안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올해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또 평안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날 한 운전자의 자동차가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운전자는 보닛을 열고 자신이 아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엔진을 만지고 부품을 툭툭 쳐보기도 했는데요. 잘 안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노련한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면서 정비사가 엔진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간섭을 하더라고 해요. 정비사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보닛 앞에서 좀 물러나시고 그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고치죠. 운전자가 허탈하게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을 때 정비사는 부품 하나를 툭 만졌고 금세 시동이 우렁차게 부릉 걸렸다고 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을 붙잡고 흔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문제 앞에 자신의 손을 완전히 뗄 때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 먼저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 프로젝트 싱어즈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나무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좀 돌보아달라고 청하게 되죠. 산 아래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능력과 권위를 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계신 동안 긴장을 풀고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외줄타기 명수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게 큰 폭포 아시죠? 그 폭포 위에 외줄 하나를 걸어놓고 횡단을 할 때 일입니다. 찰스는요, 떨어질 듯 또 안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묘기를 부리면서 폭포를 무사히 건넜고요. 관객들은 환호를 했는데요. 그때 찰스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로 사람을 등 뒤에 업고 또 다시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객들은 조금 전 그 찰스의 엄청난 실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와, 믿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잘할 겁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찰스는 환호하면서 한 관광객을 탁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제 등 뒤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당신을 업고 폭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 콕 찍힌 관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안 돼요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만큼 믿고 의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능력을 수없이 보았고, 우리는 제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100% 신뢰하고 맡기는 진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하네,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 안에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복음할 그 자금 모을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동원하려고 합니까? 라면서 현실적인 걱정들을 막 옆에서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주위의 전문가들은 이제 후원자들을 잘 모으고 조직을 해서 체계화하고 뭐 이런 조언들을 막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편지 단 한 통도, 편지 한 통도 쓰지 않으셨고 오직 기도로만 주님을 의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선교 자금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중국 내륙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어느새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영적인 채널인 기도를 놓아버렸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공급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로막힌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쫓으셔서 아이를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축사와 치유에 놀라긴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제자라면 병 낫는 기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혼 구원,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영혼 구원의 기적에 더 놀라고 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의료 역사와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의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거액의 기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당시 한국의 비참한 위생 상태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루이스는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았다고 하죠. 그렇게 병원이 완공된 후에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루이스 세브란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기부 덕분에 수천 명의 죽어가던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세브란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병을 고쳐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년의 삶을 더해줄 뿐입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진짜 목적은 의사들이 환자의 아픔을 고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체가 낫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기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눈앞에서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세브란스를 막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찬사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치유는 영원한 영원 구원이라는 진짜 목적지로 인도하는 이종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후,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변화를 간증했는데요. 수년간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가정을 파탄내고 또 몸은 병들어서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한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냉소적인 의사가 무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씨, 종교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심리적 치유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의 망가진 간과 육체의 질병이 과학적으로 당장 깨끗해지고 뭐 고쳐진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고쳐져야 진짜 기적 아닌가요? 그때 무디는

그 의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깨진 술병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붙여놓아도 그 안에 여전히 독한 술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파멸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술병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을 채우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을 조금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해요. 병이 낫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육신의 몸은 언젠가 다시 낡고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역사,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이 사건,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건강한 죄인, 몸은 다 낫는데 죄인으로 살, 건강한 죄인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기적이 상실된 시대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젊은 신학생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마침 교회 사무실 밖에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사님 보이시나요? 저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일삼고 아내를 폭행하고 방탕하게 살던 깡패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과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못해서 모두가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우리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통곡하더니 지금은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주님을 섬기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둥병자가 겉가죽에 그 살점을 고침받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아니면 지옥으로 갈 그 지옥의 자식이었던 더러운 죄인의 중심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주일 이 예배당에서 병고침보다 수천 배는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영혼의 소생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 누가복음 9장

에서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의 절정은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나 맡아서 하기도 벅찬데 두세 개씩 맡아서 잘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구나 싶지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 회사 쪽에서는 더 귀하게 여기고 월급도 올려줘서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꼭 그런 인재가 되기는 쉽지 않지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미숙할 때는 그러면 나를 이곳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뛰어날 수는 없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다면 이 구원을 시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재를 골라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백성을 삼고 또 신부를 삼아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깊이 사모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옹기장이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지요. 슬픈 마음, 또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정림의 찬양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스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임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지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프게 토로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13절 말씀입니다.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이적들도 주가 함께 하신 모든 일도 이제 더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드온을 깊이 보듬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샬롬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샬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진정 샬롬하게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뭇가지와 작은 잎들의 심한 떨림도 노래였습니다. 아도나이 샬롬으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의 흔들림이 더 큰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김도연의 찬양으로 샬롬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하시지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표대를 향하여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먼저 테너 이다위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한국 교수 성가단이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함께 하시죠.

한국교수성가단의 오신실하신 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시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 더 준비했는데요.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영어 찬양으로 Blessed Be the Name, 예수님 찬양,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두 곡 준비했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끝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아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잔치공동체의 주의 손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이었어요. 조금 길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조금 오프닝이 길었는데요. 골라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만나셨던 분들은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또 저희 방송은 늦은 시간 방송이어서 고정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날이 밤에 밤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셔야 될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들, 예배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우리 예배 자리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며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보내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참미워십의 팔레미사,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팔레미사는 류은비님이 피처링 해주셨어요. 목소리가 류은비님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제가 자주 질문 던지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청취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끄적이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늦은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네. 아,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좀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의 교제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맞는 표현이지만 좀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하고의 교제이고요. 조금 무거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든 은혜든 감정이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는 것이겠죠.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으셔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경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 예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의관정제를 하고 옷을 싹 갖춰 입고 물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 계시더라도 아니면 뭔가를 끄적이시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또그 은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들으시고 계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환난도 더불어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오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걸까?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청춘찬양단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였습니다. 동행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쵸.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 앞에 당한 환란, 아직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환란이 그 환란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이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야, 그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해.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열어놔. 그 좋은 얘기이거든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시든 간에 그 시간에 또 그 결론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알려주실 게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고요. 그렇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에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소망함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러니 소망을 갖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손 꼭 붙잡고 말이죠.

엠브러쉽의 주 임재 안에 원어인팅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기도 하죠. 외국 곡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정미 사모님이 불러주셔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깨어진 마음 가운데서 상처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속삭이실 때 우리 안에 갇혀있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선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냥 예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에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전도는 마치 어떤 업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세상에 나누는 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해야 될, 그 다음에 하게 될 이야기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감사했고요. 마지막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윌러업의 찬양 다시 일어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은혜롭고 복된 6월의 첫 번째 주일 새벽. 여러분 평안하시죠? 어느덧 아침 공기에서도 싱그러운 초여름의 냄새가 확실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바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새벽에도 찬양합니다. 날은 조금씩 작고 더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줄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푸른 나무들을 보아라. 하늘을 향해 저마다 온 힘을 다해 초록의 손을 뻗고 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마음의 손을 활짝 펴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햇살을 가득 받자. 나태주 시인의 6월의 시였습니다. 네, 여러분 6월 한 달 주님의 또 평안으로 가득 보내시는 기쁨의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머물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집안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제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빌하의 아들들 및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았다. 요셉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나 자기 형제들이 빗나간 행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음하게 자기 슬하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어느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마침내 그에게 말을 곱게 던지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를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자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으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나의 단이 갑자기 일어나 우뚝 서니 그대들이 단들이 내 단 주위에 둘러서서 졸하였어 하고 말하자. 그의 형제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하고 말하였고 그의 꿈과 그가 한 이야기로 인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또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되 자 보시오 내가 다시 꿈을 꾸었어. 글쎄 해와 달과 열한 교의 별들이 나를 향해 졸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네가 꾼 이 꿈이 과연 무엇이냐 참으로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내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졸하게 되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에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세겜으로 가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아니하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야겠다 라고 말하니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부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와서 내게 소식을 전하라 하고 이르고는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다. 마침내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가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는 그대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요셉이 내가 내 형제들을 찾고 있는데 청컨대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저 사람들은 그들이 여기서 떠났어.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라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내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서 이르되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던지고 들짐승이 먹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나서 그의 꿈들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 르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이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벤은 그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다만 빈들에 있는 이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어떻게든 그를 저들이 손에서 건져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리고자 함이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까이 이르자 그들이 요셉이 겉옷 곧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예를 지어 길앗 방면에서 오고 있었는데 양념과 향로와 유황들을 락타에 싣고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우리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어. 자,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우리 자신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맙시다. 사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혈육이외다 라고 말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들 곁으로 지나가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세겔를 받고 그를 파니 저들이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이에 그가 자기 옷을 갈갈이 찢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아이가 없어졌으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갈꼬 하고 내까렸다. 그들이 요셉이 겉옷을 취하고 염소를 죽여 구피에 그 옷을 담근 후에 그 채색 옷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서 내 아들이 겉옷이로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틀림없이 요셉이 갈갈이 찢겼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자기의 옷을 갈갈이 찢고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서 자기 아들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슬피 울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위로를 받기를 마다하며 차라리 내가 슬피 울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을 만나겠노라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못이죠 울고 또 울었다.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신의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지금까지 창세기 37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소질이 있다 이러던 게 저가 자기도 모르게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한 8개월 정도 다니다가 북한에 있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브로커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거기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병원 생활을 거의 한두달 정도 제가 했거든요. 가족이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괜히 엄마를 두고 왔냐, 이런 자책감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다 귀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만 이렇게 꾹 박혀가지고, 뭐를 해야만 이 마음이 화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잡생각을 못하게 일을 하자. 몸이라도 힘들고 육체라도 힘들면 생각이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낮에는 마트에서 카운터 일을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끝나면 그 소고기집 불을 고기 굽는 집에 가가지고 한우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한우소 식당이 있어서 갈비탕도 끓이고 하는데 뚝배기를 나르면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은 끝나고 2시간 동안 피자집 알바를 하고 그리고 피자집은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대리기사를 됐어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제가 거의 한 3년을 열심히 시간도 없이 하루 잠자는 거 4시간 정도 잠에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병원에 또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많이 외롭다고 힘들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나는 못살것 같아. 이제는 내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나한테 차려지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남편이 만나게 됐어요. 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몸이 바쁘다 보니까, 또 기도 이 생활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5살 때부터 교회 목사님 손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도 교회에 다녔는데, 나도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못 갔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 하면서, 많이 슬퍼 보인다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웃고는 있는데, 친구거든요.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는 허전한 걸 보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없이는 너는 못살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네, 북한에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그래, 항상 뭔가 쫓기듯이 나갔는데, 미국의 인권활동으로 해서 제가 워싱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인권활동을 하던 중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오시던 게, 너 과연 슬퍼 보인다. 라고 하던 게, 너 엄마는 뭐 하시냐? 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 엄마가 돼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양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 집에 놀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너는 지금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회를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해봐. 그러면 주변이 보일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항상 너희 뒤에는 누구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뒤에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꼬박꼬박 그냥 푸념없는 소원을 빌리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오늘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조그맣게 이렇게 소원을 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를 닮은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진짜 매일 아침 공주님을 원합니다. 네, 딸 저를 닮은 공주님, 아빠를 닮은 공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주님 둘입니다. 네, 참 신기한 게도 딱 하나 첫째는 저를 닮고 둘째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신기하게도 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인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었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것도 공주님들이 태어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 이쯤 되면 연락이 올 건데 불안불안해가지고 제가
지인들을 시켜가지고 브로커들을 시켜가지고 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강도 지역에 침수 피해를 엄청 입으신 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하루 그냥 밤 사이에 다 떠내려가고 없대요. 또 부모가 엄마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오빠까지 같이 생사조차 알 수도 없고 어디가 묻혀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더 의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였더라면 또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내가 잘못한 게꽤 많나? 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헛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은 많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네, 안다고 저는 평생 숙제하고 평생 공부해도 사실 알아가기에는 부족하잖아요. 네,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급하게는 말고 조금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제가 응대하고 언젠가는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에 푸르른 나뭇잎처럼 생명력 넘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지쳤던 마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어진 초록을 담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신앙생활의 9가지 수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희생,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인도와 보상, 거룩한 생활, 성도로서의 삶과 리더십입니다. 이 9가지 수칙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바라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람파스의 콰이어였고요. 첫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함께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모든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양, 우리 주님께 힘껏 믿음으로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 사도 지식도 많고 법률도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신약 절반을 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세계 선교를 3차나 다녀왔죠. 그래서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선이면 빌리알은 악이고 예수가 생명이면 빌리알은 죽음이고 예수가 영생이면 빌리알은 멸망이고 그리스도가 행복이면 빌리알은 파멸이고 그리스도가 화목이면 빌리알은 분열이고 그리스도가 생수면 빌리알은 갈증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면 빌리알은 저주고 그리스도가 내 친구라면 빌리알은 나의 원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종교는 혼합주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우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에는 속죄도 없고요. 우상에는 용서가 없고 우상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여 뜻이 같고 목적이 같지 않으면 일치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우리 토요일 주일마다 만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가 그것을 드러내시리니 그는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여 모든 임금의 임금이여 모든 주의 주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땅의 지도자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핵무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북한 지도부가 자력갱생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아노 연주 전에 올려드렸던 우리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와도 같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야기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현옥자매의 편지를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0: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내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거대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추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 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1: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언젠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 사랑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띄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장 한장 가운데 고향 땅,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현옥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독립을 원합니다. 이 모든 억압과 압제,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을 한이 유대민족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임금 자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몰려들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임금으로 모시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크게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제자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혁명의 세력이 될 5천명을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온 우주와 지구,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또한 우리 한반도,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족,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적을 반드시 행하셔야 하실 분으로 여기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어줄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에, 혹은 교회의 모습에, 또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천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예수님이 놓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두 번째 시험에 사탄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떨어져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걸으시고자 하십니까? 저에게 한 번만 절하십시오. 이 모든 땅과 사람들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쉽게 한 번에 해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길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자신들이 꿈꿔왔던 임금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기도하십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신이 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배 안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너는 어떤 자리에 하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참 잘했다라며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한참 멀어졌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성경에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에 탄 제자들 모두가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속으로 임금이 되실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높은 자리 하나 맡고 있을 자신을 뿌듯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풀었던 꿈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거친 파도는 그들의 헛된 희망을 삼켜버렸고요. 거센 바람은 그들의 잘못된 꿈을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죽음을 뚫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크게 놀라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놀랍니다. 누군가는 유령이다라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안심시키실 정도로 제자들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바로 바다 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된 순간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죽게 된 자신의 상황이 아닌 죽음을 발로 밟고 서 계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야, 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바닷길은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집중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출렁출렁거리고 험하다 보니 베드로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가는 길마다 험난합니다. 그랬더니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또 파도가 크게 덮쳐옵니다. 자,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점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큰 소리로 찾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확실히 알수 없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휙 불어오는 바람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덮쳐오는 파도도 보이게 됩니다. 자, 바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커먼 바닷물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점점 의심이 들고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허우적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이렇게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많은 재료들을 세상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두컴컴한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 죽겠다,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겠고,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또 심지어 배불러서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 죽겠고, 일하기 싫어 죽겠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닷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죽겠다는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계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금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서 예수님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닷길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발목이 잠기고 있습니까? 무릎까지 잠겼습니까? 허리에 잠기고 있습니까? 혹은 목만 내밀고, 혹은 입만 내밀고 숨만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내밀고 계신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라 하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실 것입니다. 그때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오르니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이 세상을 살만한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닷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바닷물을 딛고 예수님께 오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유혹의 바람에 그리고 의혹의 파도에 시선을 빼앗겨버려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발맞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6월 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제주가 19도, 포항과 여수, 목포가 18도, 대구와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16도, 신의주와 함흥, 춘천이 15도, 강계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와 여수, 부산과 목포가 26도, 개성과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춘천 24도, 포항 23도, 평양과 강릉이 22도, 신의주가 20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행복한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는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감정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다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44장, 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통합 찬송가 444장, 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극동교회 손주범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깃들게 하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극동방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들의 믿음 식지 않고 언제나 뜨겁게 살아있게 하시며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의 여정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지 않은 미래 주님이 이루실 바로 그날 다 함께 남한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손 맞붙잡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 흘리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사 거룩한 땅에서 예배를 받으신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결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잠언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집약되어 있는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재미있게 표현들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살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훈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훈계

그 말씀 가운데 잠언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계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게 되면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조차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차니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귀찮아서 뭐 아무것도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귀차니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게르만족입니다. 게으르만족. 좀 게으른 사람들이죠. 네. 대개 게으른 거 반대가 바쁨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바쁜 것도 게으름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고 성실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대격으로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게으름과 선함, 착함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게으름과 성실함을 정의로움을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게으름은 많은 좋은 것들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또 지금 할 수 있는데 미루고 이런 나태한 것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모든 곳에 다 파고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나중에 그 평가하실 때 이 한 달란트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뒀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하고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던 것까지 뺏기고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 처하게 되는 그게 게으름의 죄입니다. 반면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많이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고 그대의 삶의 태도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것과 이게 대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구분이 됩니까? 저는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그게 저를 시시 피하는 분 계시는데 예, 보면 압니다. 아, 미국에서는요, 그 집에 잔디밭 보면 압니다. 잔디밭. 네. 잔디밭, 잔디가 많이 자라있으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집 화단 보면 압니다. 화단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화단인지 잡초밭인지. 네. 이거 헷갈리면 그거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잠언 24장에 보니까 그 사람의 밭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포도원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가 바로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이게 포도덤불하고 아예 넝쿨하고 헷갈렸나 봐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포도가 나겠어요. 그 밭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예, 거기 채소가 나겠어요. 그 다음에 짐승들 막으려고 쌓아놨던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그걸 보면서 생각이 깊었고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주인은 누구일까? 내가 그걸 보고도 훈계를 받았도다.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뭔 교훈을 얻었을까?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노래인가 같아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어떻게 돼요?

0: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은 다 대단하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아, 제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렸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남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입고, 또 좋았던 관계가 더 나빠지고, 그리고 인생을 후회 속에서 또 불안한 가운데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보증 쓰지 마라, 담보하지 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거래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잠언 11장 15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지만은, 결국 손해를 보지만은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그 당시에 조금 서운해 보여도 평안하니라, 팔 뻗고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이 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담보가 되신 거, 그거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정도 베풀고, 그러나 절대로 보증하거나 담보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부지런한 삶을 사는데, 그러지 않고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혹을 당한 걸 보세요. 어려울 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잘 나가니까 전쟁 때 장수들 다 전쟁 마당에 나갔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납니다. 낮잠을 잤는지. 군사들은 자기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명의 자리에 이탈해가지고 한가하게 논일다가 그 밧세바와 간통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암논 그 아들도 한가하게 할 일 없으니까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일이 나와요.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이 나태한 사람들,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간음의 죄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잠언 5장 15절에 가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아내를 우물로 표현한 거예요.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가정에서 하나님 맺어준 부부간에, 거기에 성에 대한 거예요. 5장 18절에 다시 반복해서 있는, 너의 샘으로 내 아내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남자만 그런 문제 있나?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문은 전부 다 남자 얘기야.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기 전반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6장에. 이런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한 방법, 어떻게 그걸 피할까요? 그랬더니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어미, 아비 할 것 없이 부모, 조상 전부 말씀하시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6장 21절에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리고는 22절에도 그것이, 그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 발의 길이 되는 거죠.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는 너를 보호하고 잘 때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키겠어요?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하고 또 네가 깰 때는 그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너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더 나아가서 법이 비치고 더 나아가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등불이고 비치고 생명의 길이라. 좀 더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성공과 행복의 길로 안내해 준다. 그래서 딱 쉽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험한 길에서 여러분들이 보호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통합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참다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도 살렸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와 또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이 시간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전색은 이번 주부터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죠.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1장,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에 감리교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 여러 교파 가운데 감리교는 동양에서 미미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미는 영어 메도디스트를 한자음으로 옮긴 건데요. 이 말은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지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구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1840년대 중국에 전해지면서 먼저 미미회라는 이름이 사용됐고 이어서 일본에서는 미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그래서 초기에 발행된 감리교 문서를 보면 모두 미미교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는데 미미교회의 세례문답, 미미교회의 문답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6년 6월 7일 미미란 이름을 버리고 감리교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감리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그러다가 1930년에 미감리회와 남감리교가 합해졌을 때 이름이 조선감리회가 됐고 해방 후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7일 주일에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2년 6월 7일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셨는데요. 1885년 7월 7일 황해도 소래에서 한국 최초로 7인 목사 가운데 한 분인 서경조 목사님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3살 되던 해인 1888년 4월 고향 소래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으로 부터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죠. 1893년 8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와 당시 세문안 교회에서 직영하고 있던 영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905년 홀로 제1회 경신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서병호 장로님은 한동안 고향으로 내려가 해서 제1학교와 평양 대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데요. 1909년 언더우드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모교인 경신학교에서 교사와 학감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또 서병호 장로님은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13년 중국 상해로 망명한 후 김구 선생님 등과 함께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동했지요. 그러다가 1947년 8월에 귀국한 후에는 일체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모교, 경신학교 교장과 교회 장로로 주로 기독교에 관련된 봉사활동에 평생을 진력했습니다. 주로 교육사업과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서병호 장로님이 1972년 6월 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 6월 10일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인사들은 당시 서울 동자동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신학대학 강당에서 장로교 38회 총회를 별도로 소집하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장로교는 한국신학대학 당시 조선신학교란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교육 문제로 1947년부터 갈등을 겪어왔는데 38회 총회에서 이 갈등이 폭발해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장로회의 처음 이름은 대한기독교 장로회였는데 1961년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 이름을 받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10일 수요일에 지동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77년 6월 10일 지동식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복음교회 발전과 전통 확립에 힘쓰셨죠. 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복음동지회 회장으로도 수고했었는데 복음동지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경 번역을 시도해 마태복음을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복음동지회의 성경 번역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 운동의 기틀을 놨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동식 목사님은 1970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수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지동식 목사님이 1977년 6월 1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에는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절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활동을 한 분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회심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의 회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바나바는 초대교회 기틀을 놓은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이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같은 날 6월 11일 목요일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직한 그런 기록이 있네요. 1885년 4월 5일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교육과 성서 번역 사업 등 한국 교회를 위해 일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목포행 배를 타고 가던 중 안타깝게 조난을 당해 순직합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서 한국 선교사 임명을 받고 갓 결혼한 아내 엘라와 함께 1885년 초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회를 창설했고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1887년 한국 성경 번역부가 생기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등과 함께 성경 구역 사업에 참여했고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자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충돌 사고로 익사했는데요. 배가 파선돼 물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수영을 자대 바로 헤엄쳐 나오면 살 수 있었지만 수영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몇 사람 살려내고 그만 기진해 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젊은 나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인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순고한 정신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902년 6월 1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현재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

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요 호수아 21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면 할렐루야를 자주 외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우리의 일상 모든 자리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진짜 찬양은 노래를 넘어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가 정성껏 예배해 드릴 때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고 또 내 입술의 찬양이 매일의 삶에서도 똑같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반젤리컬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답안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대학교의 시험 중에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강의에 사용된 교과서는 물론 필요하다면 참고할 수 있는 서적과 계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도 책을 들고 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책을 다 암기한 천재로 생각하든지,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오픈북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픈북보다 더 쉬운, 아예 답안지가 제공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뿐 아니라 현대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 등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예전의 거룩한 말씀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담은 성경은 우리가 받기에 차고 넘칠 정도로 놀라운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필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인생의 답안지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코리아 마스터 코랄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나 언약궤는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미신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힘만 빌리려고 언약궤를 함부로 사용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탈취했습니다. 그걸 아스돗까지 가지고 왔어요.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인데 아스돗은 그 다섯 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블레셋의 수호신 다곤을 모신 신전이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민족신으로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어 왔는데 그 모습은 상체는 사람의 모양이고 하체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몸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해양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곤이 그들에게 승리와 풍요를 준다고 믿었는데 블레셋은 이 빼앗아온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파괴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온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전투는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쪽의 신이 적의 신을 이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상징으로 항상 상대의 그 신상을 탈취해 와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신상 앞에다가 전리품처럼 진열했어요. 블레셋은 군사 강국이라서 항상 전쟁을 했으니까 그 신전 앞에는 수많은 민족의 신상들이 전시되어 있었겠죠. 우리가 최고다. 사람처럼 적의 신도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패배한 적의 신의 힘을 흡수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이 더 힘이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고 했는데 말이 곁이지 그냥 발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0: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전리품처럼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은 이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언약궤를 성막 한가운데 깊은 지성소에 소중히 모셨고 수백 년의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언약궤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블레셋이 자기 신상 앞에 던져놓고 모욕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언약궤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한 수치와 모멸감을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마 그날 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겠죠. 그리고 모두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포로로 잡고 불의가 정의를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잠시뿐이었고 블레셋의 그 오만방자함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를 그들은 아직까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1: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신전에서 예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에 기절초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 엎드려진다는 히브리어 나팔이란 말은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이 승리한 장군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상이 그런 포즈로 엎어져 있었는데 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군사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다곤신상이 신전 밖에 있었더라면 아 바람이 세서 그랬나 보다라고 핑계를 댈 텐데 고요한 신전 안에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튼튼하게 세워진 신상이 엎어졌으니까 그것도 얼굴을 땅에다 탁 댄 패배한 장군의 모습으로 그건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대참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고만정하던 블레셋인들은 아마 뒤통수로 머리를 팡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려 했던 것이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다곤의 무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즉시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신전문을 봉쇄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입단속을 시켰겠죠. 소문이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이거 원상복구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로 블레셋의 장사들을 불러와서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언약궤도 그 자리에 뒀어요. 아 이제 다시 신전문을 열어도 좋아.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날 벌어진 상황은 더 충격적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포즈로 넘어졌는데 머리와 두 손목이 누가 칼로 끊어낸 것처럼 팡 끊어져 있는 거죠. 사실 신상이 엎어지면은요 부서지지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칼로 자른 것처럼 머리와 손목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의미가 크냐 하면 그 당시 머리는 지혜와 왕권을 상징했어요. 손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곤 너의 왕권은 이제 끝이다. 너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순식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전날 하나님께서 다곤을 엎어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언약궤도 그 자리에 계속 둬서 하나님을 모욕하려 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로 다곤이 그런 것입니다. 그 허무한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었는데 신인데 넘어지면 사람들이 세워줘야 했어요.
0: 이런 무기력한 우상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 안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곤 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신의 충돌입니다. 복음과 세상 우상의 충돌입니다. 다곤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치면 다곤은 돈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성공을 상징하고 쾌락을 상징하고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이 다곤을 믿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아요. 성공이 보장된 것 같습니다만은 곧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지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곤의 손까지 잡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다곤의 숭배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상을 억지로 부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도취되는 것입니다.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것을 더 큰 애정에 의한 축출이라고 했어요. 내게 하나님이 더 아름다워야 우상이 힘을 잃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안 쫓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룩함에 도취되는 예배에 잠길 때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에 일어난 일은 이제 블레셋에게 닥쳐올 일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감춰두었던 그 능력의 손을 블레셋의 심장부에서 휘두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못 나가지고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 자신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싸워주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을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팬데믹 전염병, 특히 쥐들이 옮기는 패스트로 추정합니다. 패스트였다면 사망률이 거의 70% 80%에 달하는 무서운 팬데믹이죠. 블레셋의 우상 다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궤를 모독한 블레셋의 도시 전체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휘두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했는데 쳤다는 히브리어 타카는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지. 정말 치명타를 가하는 건데 자신들의 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찔렀다고 자만하던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 하나님을 모독하려 했던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졌어요. 장차 사탄의 왕국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드디어 깨달았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들의 철제 무기도 그들의 신도 그들의 막강한 군대도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거나 항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술을 강구해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블레셋은 다섯 개의 큰 도시들이 만든 연합국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다섯 개 도시들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스돗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가드, 여기도 가드도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여기로 언약궤를 옮기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아스돗 신단의 다곤 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곤 신당이 없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이 강했습니다. 말이 뭐냐면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고, 가령 뭐 태백산에 가면 태백산 산신령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신은 다른 지역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의 신은 육지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바다에서 재앙을 당했으면 빨리 육지로

숙주로 도망가면 된다. 어리석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아, 아스돗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가드로 옮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한 지역에만 국한되었다면 애시당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까지 와서

선 거인족들의 용사들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죠? 훗날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 그러니까 골리앗을 비롯한 수많은 용맹한 용사들이 가득한 군사 도시가 바로 가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용맹한 전사들이 많은 가드라면 기싸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누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한 번의 바보 같은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이 들리니까 뭐 골리앗 같은 거인족 용사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절 읽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서 심히하고 큰이라는 수식어가 두 번이나 붙었죠.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이 말은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재앙의 두세 배가 되는, 그러니까 재앙이 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 작은 자와 큰 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재앙이 덮쳤다는 뜻인데 무서운 이 독한 전염병이 온 도시를 덮치면서 가드 사람들도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이 언약궤를 도시 밖으로 내보냈어. 세 번째 도시가 이제 타겟이 됩니다. 10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산지와 블레셋 평야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여기는 돈이 많은 도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입니다. 바알세불 우상 숭배로 유명했죠. 그런데 에그론 주민들도 이미 이전 도시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블레셋 전체 방백회의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 언약궤가 막상 자기들 영내로 들어오니까 막 기겁을 한 거죠. 아니 뭐 사람 잡을 일이 있어? 그 물건을 왜 우리 땅으로 가지고 오는 거냐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이미 하나님의 재앙은 에그론을 덮치고 있었어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에그론에 임한 이 독한 전염병은 아스돗과 가드 때보다 더 세게 왔다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던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에 애굽에 하나님의 10대 재앙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당하면서 애굽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때 그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온 도시가 흔들릴 정도의 죽음의 재앙이 부유하고 잘 살던 이 에그론을 덮친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자랑하던 3대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방백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죠.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순간에도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으니까 블레셋이 드디어 백기를 든 거. 이것은 블레셋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해온 적의 신상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귀하게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쪽이 패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짝짝짝짝 시간이 갈수록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강대한 블레셋의 힘으로 싸워볼 수가 없는 태산 같은 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서 거절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참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블레셋에게 모멸당하는 것을 놔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을 치는 것을 시작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모든 블레셋의 도시들을 치신 거예요. 블레셋은 감히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옮겨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블레셋 도시를 차례로 도시면서 그 옛날 무협지에 나오는 그 있잖아, 도장 깨기. 하나하나 깨버리는 거죠.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 블레셋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지. 이것이 구약 성경판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야. 무엇보다도 다곤 신상을 먼저 치심으로써 하나님은 블레셋이 모두가 숭상하는 신의 무게를 깨버린 거지. 영적인 중심을 무너뜨리셨어.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거짓 신을 무너뜨린 다음에 블레셋 도시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먼저 깨신 다음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드로 가서는 도시 전체가 전염병으로 무너지죠. 심판이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눈에 보기에는 불의가 정의를 세상의 돈과 힘과 모든 것이 교회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초반을 보면 너무나 슬퍼요. 이스라엘은 매번 패배하고 엘리 가문은 무너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너무나 슬퍼가지고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5장에 들어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다곤이 엎어지고 블레셋 도시들이 공포에 빠지고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세상이 자랑하던 그들의 정치력도 군사력도 돈의 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강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못남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뺏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마귀의 속을 한가운데서, 블레셋의 신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못나서 땅에 떨어뜨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하나님 자신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이나 응원도 없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적진에 홀로 끌려간 외로운 포로 같으셨는데 오히려 적의 심장부를 하나님이 혼자 무너뜨리셨어.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로 19세기 영국의 찰스 버전 목사님을 꼽아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복음은 말씀은 용맹한 사자와도 같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설명하고 너무 많이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를 열고 사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알아서 하실 것이다. 모든 반대 세력을 제압하실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너무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바쁘신데 이런 말을 해서. 요즘같이 기독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온갖 논리와 여러분의 달변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정말 안 팔리는 제품 팔려는 세일즈맨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는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만 한다면 그는 모든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들과 가장 극렬한 반대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셔야죠. 절대 고개 아래로 떨구고 비굴하게 목소리에 힘 빠져서 말 많이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도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0: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무적의 능력입니다. 전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죄송할 뿐이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이 아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확실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세상에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세상의 우상들의 앞에, 돈의 힘 앞에, 군사력의 힘 앞에 우리는 비굴하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우상을 압도할 것을 믿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룩한 당당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평제1성결교회 류래신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국방과 외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눌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평화로운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요요마가 수많은 공연을 치르며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살인적인 연주 일정 속에서도 무대에만 서면 언제나 아이처럼 환하고 기쁜 미소로 연주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그 기쁨의 비결이 궁금했던 한 기자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무대에 올라 활을 켜기 직전 제가 아주 어릴 적 처음으로 첼로를 만나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을 눈을 감고 떠올릴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듯 가장 행복했던 첫 기억을 마음에 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금세 얼굴에 기쁨이 피어납니다. 내가 먼저 기쁜 얼굴을 하면 그 기쁨은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물들이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팍팍한 형편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미소 지을 때 주님의 세밀한 동행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또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또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란 단어 대신 기쁨이란 단어로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했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에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믿음 좋은 한 청년이 결핵에 걸려 상태가 자꾸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는 시골로 내려가 원두막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나면 쑥쑥 자라나는 수박 줄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그래서 하룻밤에 몇 센티미터나 자라는지 재보기로 하고는 수박 줄기 끝부분에 표시를 살짝 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밤새 자란 수박 줄기의 길이를 쟀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40cm나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수박 줄기를 하룻밤에 40cm나 키우시는 부지런한 하나님께서 수박보다 훨씬 귀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때부터 청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이로 인해 의사도 놀랄 정도로 병은 빠르게 치료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중에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을 믿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의아해할 때 천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잉태치 못하던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했음을 알려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복받은 여인이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당신이 걱정을 포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당신을 내어드리면 당신 역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간 교수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 재활원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로 모닝프레이즈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어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네, 장미가 건네는 이 다정한 인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린 괜찮게 지내는 거겠죠. 어느덧 2026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 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삶의 넝쿨이 얼마나 무성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가만히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나를 찌른 가시가 밉다고 내 안에서 더 날카로운 가시를 키워서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장미의 잎사귀처럼 싱싱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야 다시 가시로 지르지 않겠죠? 지선 송경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장민 엉클 이야기하면서 모닝 브레이즈 문을 열었는데요. 돌아보면 참 무수히 그리고 또 무심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우린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내 안의 가시가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다시 찌르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잎이 나고 또 멋진 잎이 무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캠브리지 싱어즈의 영어 찬양 그리고 수원 시립합창단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나의 찬미에 이어서 영어 찬양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속에 내 안에 가시는 것 꺼내고 주님의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내는 향기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연주 찬양 이어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14만 4천인의 천국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2: 오늘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합니다. 14만 4천인의 천국의 노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보면은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찬양이라고만 대답하면 다 오늘은 맞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찬양.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내게로 오게 해라. 내가 저들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저들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를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항상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돼야 된다? 찬양.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말씀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말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때에는 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 찬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은 더 많아요. 말씀은 없어져도 뭐는 있다? 계속 찬양만 한다. 천국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다? 찬양한다. 오늘 본문에 14만 4천인이 천국에서 뭐를 해요? 찬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많이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죠. 내 생물이 있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면류관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드리면서. 주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면류관 벗어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찬양은 어떤 소리가 나냐? 어떤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물소리.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많은 물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소리 같은 게 나고 그 다음에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죠? 물소리가 나고 우레소리. 우레가 뭐예요? 번개. 번개소리. 붕, 쿵, 쿵, 쿵, 쿵 하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생각이 나요. 우레소리. 예? 심포지도 있고. 그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또 검은고 타는 소리 같은 그렇죠? 그런 현악기 소리 같은 것도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함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고 부를 자도 없어요. 아무나 이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노래를 배웁시다. 우리 그 노래를 부릅시다. 그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가대가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어떤 자세로 노래를 불러야 될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14만 4천인이 그랬잖아요. 이 14만 4천은 상징수라고 그래요. 상징적인 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을 의미해요. 상징.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풀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징. 14만 4천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모든 개신교의 정통적인 입장을 보면 12지파와 12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수예요. 12 지파 알죠? 그런데 12 지파와 12 사도의 이름이 어디 써 있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 12 진주문이 있죠.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 12 진주문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12 지파의 이름과 12 사도의 이름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와,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수는.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열둘 곱하기 열둘이면 144가 나와요. 초등학교 안 나와서 잘 모르죠? 144가 나오는데 144에다가 곱하기 천. 천은 뭐냐면 많다. 천천만만. 천하고 많은 성경에서 많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곱하기 천을 하면 몇이 나올까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두 사도와 열두 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 그게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을 보니까 14만 4천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14만 4천인의 이 사람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데 이 14만 4천은 첫째로 한번 따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음란, 간음을 말하는데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해요. 여기서 영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뭐를 말한다고요? 세상. 여자는 세상이에요. 음력,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말한다? 세상을 말하고. 또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한쪽에서는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 하면은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여자로 더불어, 여기에서는 어떤 종류로 쓰인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음녀로 보는 거예요, 음녀. 세상이 세 가지 용례로 쓰여져요, 세 가지. 하나는 우주적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적 세상.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뭐냐면 천하 만물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천하 만물, 인간, 그리고 인간 세상, 이게 세상이에요. 첫 번째는 우주적 만물, 두 번째는 인간의 세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락한 세상. 무슨 세상?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쓸까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 인간이 사는 무슨 세상?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타락했다. 이해가 되죠?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결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음란은 뭘까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면 이것은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난과 질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힘들 거예요. 사단이가 병도 주고 질병도 주고 사고도 나게 하고 막 괴롭히고 유혹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가 가진 계략을 써요. 그래서 병들게도 하고 또 타락시키기도 하고. 누가 하는 걸까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간음은 뭐를 말한다? 영적 간음을 말한다. 영적 간음은 뭐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사랑이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해요? 나 잡아봐라 이렇게 유혹해요? 안 믿는 친구들이 유혹하죠. 주일도 지키지 말라고 유혹하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가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쉽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은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간음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 또 영원한 고통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못에 던지운다. 어디에 던지운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를 우리가 가는데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요. 이 절벽이 많더라고요. 절벽. 광야에 뭐가 많다고요? 절벽이 많아요. 절벽이 많아가지고 그 양들의 특징은요. 앞에 있는 양 꼬리만 보고 쫓아간대요. 왜냐하면 시각이 안 좋대요. 양은. 개는 시각이 끝내준대요. 개는 멀리서도 사람보다 더 잘 본대요. 근데 흑백이라는 소리가 있대요. 흑백으로 보는데. 그런지 몰라요. 제가 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개는 흑백이고 눈이 우리 뭐 인간보다 뭐 엄청나게 이게 후각이라든가 이 시각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셰파트 양치기 뭐 양치는 그 있잖아요. 그런 개들이 멀리 뭐 가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짖지요. 여기로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저한테 가. 하면서 양들이 딴 데로 가면은 누가 쫓아가서 개들이 쫓아가서 못 가게 이렇게 막잖아요. 개들이 오히려 난 것 같아요. 양은 특징이 또 멍청해요. 양은 뭐라고요? 그리고 양의 특징은요. 고집이 겁나게 세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누구 상상했어요? 김정희 권사님 상상했어요? 고집이 겁나게 세요. 그렇죠? 나를 보는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고집도 세고 그리고 미련하고 또 고집 세고 뭐 이런 어떤 그 특징.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갈 때도 많지만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광야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팔레스타인 가서 들은 거예요. 가이드한테. 실제로 선두 양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 양이 절벽으로 내려가면 뒤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서 밀어버려. 계속 밀어. 계속 밀어가지고 양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죽어버리는,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양이 잘해야 되겠죠? 선두양은 누굴까요? 교회로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선두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목동이라고 그래요. 목동.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디 가서 목사님이 선두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선두양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위임 맡은 목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견해예요. 알았죠?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 우리 세인교회를 이끌라고 뭐 한 목자? 위임받은 목자, 위임 목사 그러잖아요. 위임받은 목사가 바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이제 선두양은 누굴까요? 목사님 말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이 미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하다가 딴 데 빠져가지고 한꺼번에 떼거지로 죽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은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차리고,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설교도 목자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 말씀에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길을 가다가는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과 처음 열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게 살자. 첫 것은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성물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요,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죠? 아버지를 따라 거짓의 아비.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자, 누구의 아비가 됐다고요?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면 우리는 거짓의 자식이 되는 거죠. 거짓의 자식은 거짓의 자식은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서 어디에 갈까요? 마귀를 따라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는 양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자 34절 자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한번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원래?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라고 그랬는데 양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 33절에 보니까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한테 하는 거예요. 양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장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상속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염소. 염소는 거짓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아비를 따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 원래 우리를 위해서는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천국. 그런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써 있어요 방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왜 지옥 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한 명이라도 더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자기 편으로 들게 하려고. 오늘도 이를 갈고 원수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으시고 양이 된 것을 믿으시고 천국까지 다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럼 거짓말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야,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어. 야,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은 불교 사는 사람 다 지옥 가라고 그러냐? 말이 되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떨어질까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죽으면 끝일 텐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무서워요. 성경은 살아있고요. 성경은요, 그대로 돼요. 마지막 때 될 일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짐승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하고 인간이 다르잖아요. 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피가 있고, 이빨이 있고, 머리털이 있고, 다 똑같죠, 그런 거는. 그죠? 밥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그죠? 생식도 똑같이, 동물이랑 똑같아, 그죠? 남자는, 사람은 이제 열 달 배 안에다 품고, 동물들은 어떤 것은 열 달, 어떤 것은 6개월. 다 틀리죠? 어차피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개들은 한 번도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저렇게 맨날 개우리에 갇혀 살까? 개들도 똑똑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개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먹고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해가 되죠? 오리들은 얼마나 불쌍해. 딱 3개월 키워서 납품한 되는데 잠도 안 재우고 먹이는 거 알죠? 불 켜놓고 밥을 주면 오리는 계속 먹는데요.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먹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계속 줘. 불 켜놓고 밤에도. 그렇게 해서 먹여서 납품해요. 갑자기 오리가 불쌍해져요? 오리가 불쌍해져? 아니, 오리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이 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걔들은. 목숨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고양이 한 마리를 제가 예쁜 고양이를 얻었어요. 식당에서 얻어가지고 기둥으로 갖다 놨어요. 너무 이뻐요.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진돗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진돗개 있었어요. 흑구하고 백구 진짜 똑똑한 놈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도 냐오냐오 막 그럼 걔가 이렇게 장난치고 갔어요. 근데도 나 없을 때도 냐옹냐옹 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입으로 칵 물어가지고 흔들어 버리더라고. 목을 물고.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죠? 그게 본능으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똑똑한 놈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그 식물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양 얘기하다가 양은 고집이 세요. 뭐가 세다고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양은 목종들이 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목자들이 좋아하겠죠. 사랑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아세에 보면은 양을 끓이고 잠을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우리나라 개들이랑 똑같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게 양인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여기서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헬라어로서 아모모이라는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아, 모모이. 모모이는 흠. 자, 아, 모모이. 그럼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 우리 성가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었죠? 거룩한 예복 입었잖아요. 거룩한 예복이에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구별하게 삽시다. 알았죠? 세상과 착하고 세상 좋아하는 게 그게 더러운 것이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알았죠? 구별.

0: 성별하고 구별되게 사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가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본문에 몇 번 나옵니다. 6절의 중반에 보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또 11절에도 중반에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12절 중반에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남은 백성, 남은 백성,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이 뭐냐?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도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 그리고 바벨론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셔요. 특별히 심지어 여러분, 아합 왕 이세벨 당시 모든 나라가 다 바알에 무릎 꿇고 바알 앞에 절했어도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고 죄악에 빠지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두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백성이 돼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신앙 지키는 자.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남은 백성들, 이러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